0: 코르티스 아사이 듣고 왔습니다. 코르티스의 추천곡이었고요. 아니 음악 나갈 때 코르티스 분들이랑 텐디가 이렇게 수다를 떨다 보니까 옛날에 텐디가 무슨 촬영을 하러 갔었어요. 인기가요로.
1: 맞아요.
0: S본부로 그 S본부로 음악 방송으로 촬영을 하러 갔는데 그때가 완전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2: 맞아요. 완전
3: 1, 2주차.
2: 1집 활동 때.
0: 1집 활동 막 1, 2주차 데뷔한 지 1, 2주차인데 내가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코르티스 분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나한테 계속 안녕하세요 코르티스입니다 인사를 계속 해가지고 내가 좀 약간 체력을 좀 이렇게 좀 비축하면 더 좋을 텐데 싶어서 내가 인사 한 번만 해도 돼요 이러지 않았나?
4: 맞아요.
0: 그랬던 거 같지?
4: 네.
0: 제임스 기억나요 그날?
4: 네. 저는 그 안녕하세요 코르티스입니다 하는 분인 것 같긴 한데 약간 되게 뭔가 음방 갈 때마다 약간 발성 연습하는 것처럼
0: 하는 것처럼 우리 코르티스는 안녕하세요 코르티스입니다 이거가 이게 이런 또 인사가 그래서 내가 인사 한 번만 해도 돼요 이렇게 하고
2: 맞아요.
0: 나중에 내가 가요광장 나오라 그랬었어요?
4: 네.
2: 네네 맞아요.
1: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0: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약속을 지켜주러 왔네요.
1: 아유 좋습니다.
0: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가 장난 아니다. 코르티스.
2: 아닙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2: 다음에 또 나와야죠.
0: 그래요. 또 자주 와요.
2: 네.
0: 그리고 우리 성현 씨도 텐디가 추는 고우를 봤다고요. 코르티스
5: 봤습니다.
0: 고우. 어땠는지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5: 일단 너무 놀랐어요. 되게 느낌있게 되게 잘 추시고
0: 네.
5: 진짜 되게 좋았는데
0: 괜찮았어요? 영크크 같았나요?
5: 오 예스

0: 올크크 올크크.
1: 아니 장난이고 영크크.
0: 영크크.
1: 영크크셨어요.
0: 너무 감사합니다. 영크크.
2: 오늘 의상도 완전.
0: 오늘 영크크.
3: 오늘 모자가 되게 힙합이신.
0: 감사합니다. 또 패션 쪽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 또 마틴에게 또 좋은 얘기. 오늘 좀 그러면 또 패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2: 일단 벨트가 이렇게 살짝 티셔츠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3: 웨스턴 벨트.
2: 디테일이 너무 멋있어.
0: 이거 근데 고민했어요. 이 벨트를 내가 이렇게 가릴까 아니면 이것도 내가 살짝 보일까 고민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마틴?
2: 근데 그 살짝 그 꼬다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예쁜 네. 것 같아요. 네.
0: 그러면 이 꼬다리를 살짝 아예 이렇게 바깥으로 빼는 게 나을지.
2: 근데 그러고 다니는 벨트도 있는데
0: 네. 이게 나을지 아니면 저는 이걸 넣을지 좀 고민했거든요.
1: 넣은 게 좋은 거 같아요.
2: 넣은 게 깔끔한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이 티가 사실 애리조나에서 산 티인데요.
4: 네. 와 진짜요?
0: 이게 봐봐요 마틴.
1: 어쩐지.
0: 이거를 접은 팔을 접은 것을 풀면 네. 좀 애매해요. 뭔 말인지 알아요? 뭐 핏이
3: 디테일 에이.
2: 뭔지 압니다.
1: 뭔지 알아요.
0: 뭔지 알죠.
1: 약간 걷어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야 될 것 같죠. 이거를 성현 씨 두 번 접을까요? 세 번 접을까요?
1: 세 번.
0: 세 번. 네.
5: 끝까지 접는 것 같아요. 끝까지.
0: 완전 여기까지. 민소매로?
1: 네, 민소매.
0: 아, 그건 지금 부유방 이슈가 있어서. 그거는 예, 완전 민소매, 완전 민소매로.
2: 네.
0: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이따 여러분들 퇴근하면 한번 제가 도전 한번 해볼게요.
2: 아,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마틴, 네. 여러분 이렇게 라디오 나와서 패션 네. 팁 준 적 있어요?
2: 셔츠 입고 왔습니다.
1: 처음
3: 완전
1: 일어나실 줄 몰랐어요.
5: 일어나실 줄 몰랐어요.
1: 일어나신 것도 최초 아닌가요 이거?
2: 아 너무 재밌습니다.
0: 제임스 괜찮아요? 이게 또 한국 라디오가 익숙치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제임스가 아니, 느끼기에 이은지의 가요광장이 어떤 라디오인지 한번 느낌을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4: 되게 일단 오늘 이렇게 느껴보니까 되게 힙한 것 같습니다.
0: 약간
4: 좋습니다.
0: 지금 우리 제임스가 본인 옆에 있던 셀럽폰을 또 한번 탁 해주셨고 이렇게 멘트하다가 좀 아쉬운 멘트가 있다면 또 땡도 부탁할게. 한번 해봐요. 땡 한번.
2: 땡 어떻게 하지?
4: 땡이 어디?
0: 맨 끝일 거예요. 반댄가 보다. 이게 땡. 이게 땡이야.
1: 이게 땡이야?
5: 이게 땡.
0: 땡 아니야? 다시 쳐봐봐요.
1: 중간을 쳐봐.
2: 아 이거인 것 같아. 이거인 것 같아. 약간 좀
5: 이거 아닌데.
1: 이거 아닌데.
0: 찾아봐요 땡을. 이것도 아니야.
5: 맨 마지막
1: 너무 감미로운데
2: 맨 오른쪽이라고 하시는데
3: 이거다 이거다
2: 이게 맞아요?
4: 이건 이거 맞는 거 같아.
0: 울려서 그런 거 같아. 뭔가 땡 이렇게 쳐야 될 거 같아. 그렇지 이게 땡이다.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그거 항상 잘 써주세요.

0: 는데요. 후이아니님의 문자 한번. 두 번째 앨범 제작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1: 앨범 제작 과정
2: 힘들었던 거.
3: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제작하면서 또 이런 스케줄도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제작하다 보니까
2: 아 맞아요.
3: 그 스포하고 싶은 게 그 약간 얘기 여기까지 오는 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1: 그게 좀 힘들긴 해.
0: 막 팬들한테 빨리 조금이라도 뭔가 힌트 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런 느낌.
1: 그래서 저희가 한번 라이브를 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막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한 적도 있고
2: 맞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게 또 한 적도 있고 우리 또 마틴은 어땠어요? 이번 앨범 제작할 때 조금 어려웠던 거.
1: 어려웠던 거는

0: 그러니까 거의 엄청 많은 200곡 300곡 이러니까는 거기 아이디어를 이미 다 써버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200, 300곡 중에서도 뭔가 이 집에 들어갈 만한 저희가 하고 싶었던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 아예 그냥 지금 길을 어떻게 이게 너무 많으니까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2: 맞아요.
0: 그래서 그거를 다시 처음부터 그냥 200곡 300곡 다 그냥 제쳐두고 아예 그냥 다시 만들고 막 그냥 미국 가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2: 맞아요.
1: 근데 그 알죠? 200곡 300곡이 지금 당

캔디, 레몬과 허브의 조화 파마 블렌드에서 유기농 레몬 즙스틱, 나를 위한 온전한 휴식 니노버 화장품에서 페이스 앤 넥 듀오 마스크팩,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

0: 사람이 판촉에다 세종
1: 기프트
0: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1: 기프트
0: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1: 세종 기프트
2: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5월 6일 수요일 슈퍼라디오 오늘 첫 곡은요. 효린, 폴 블랑코의 이게 사랑이지 뭐야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라디오 스페셜 DJ 코디 허한나입니다. 자, 이번 주 일주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이 왜 코디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은 슈퍼라디오와 코 수술 했을 때 한 2주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회복 과정을 함께하고 있거든요. 제 코 수술의 회복 과정을 예, 다 보여드렸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슈퍼라디오 예, 코디로 예, 된 이유입니다. 자, 우리 스페셜 DJ 허언나와 함께하는 슈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상철님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휴가 엄청 길었잖아요. 근데 한 2주 있다가 또 연휴 있던데? 그 석가탄신일 있어가지고 대체공휴일이 또 있더라고요. 없어요. 뭐 처음 나오면 뭐 아이돌 주사서부터 어? 뭐 옛날 뭐 카복시? 뭐 이런 거? 전 다 맞아봤어요. 그런데 식단이 제일 중요하긴 해. 예, 그래서 미영님한테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오리고기. 닭가슴살이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염지가 돼 있어가지고 조금 짭짤하니 맛있어요. 그래서 그 부추 있죠, 부추. 부추 살살 무쳐가지고 그 오리고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다. 근데 단점은 너무 맛있어서 더 먹게 된다는 거 정도. 자, 그럼 저희 노래 하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올데이 프로젝트의 Where You At?

예쁜 여자라도 할 말은 이따 FaceTime. 그나저나 all day where the hell you at? 이태원 여기에서 모이기로 해. We ain't here famous and nothing's gonna tame us. 우리끼리 놀 건데 뭐가 위험해.

0: 좋아. 내가 먼저 갈게, 따라오면 돼.
1: 나랑 놀면 다 get obsessive. 아마 기억 못해, I get messy. 네가 누군데 problem, test me, but 내가 둘러보.

0: 명된 드라마 25, 21에서 문제를 내봤어요.
1: 우리 가끔 이렇게 놀자.
2: 싫은데.
1: 싫어도 해. 선택지 없어. 해야 돼.
2: 왜?
1: 네가 그 아저씨들한테 그랬잖아. 앞으로 어떤 순간도 하지 않겠다고. 난 그 말에 반대야. 시대가 다 포기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까지 포기해? 근데 너는 이미 그 아저씨들한테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앞으로 나랑 놀 때만 그 아저씨들 몰래 지는 거야.
0: 네, 극 중에서 남주혁 씨가 연기한 백이진은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인데요. 죄책감을 갖고 절대 이것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김태리 씨가 연기한 나이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 앞으로!
0: 아, 잠깐만. 하고 싶은데, 이거. 앞으로 나는, 나. 그러니까 저, 곽범처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나랑 놀 때면 그 아저씨들 몰래 이것 해지는 거야. 둘이 있을 땐 아무도 몰래

7558님. 행복이요. 코디 목소리 듣고 있는 지금이 행복이죠. 어, 뭐야. 어, 나 눈물, 어, 눈물 나? 갑자기? 대낮에 막 나 눈물 흘려. 진짜. 뭐 고마워요, 진짜. 김한미님. 행복이요. 아, 근데 요즘 들어서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살기 바쁜 것 같아요.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어, 한미님. 아니, 지금 일하고 바쁜 것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닐까요? 그냥 모르겠어. 거창한 행복은 사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작은 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편입니다. 우리 한미님도 오늘 날씨가 좋잖아. 어, 날이 좋아서 행복하잖아. 오, 그렇게 한번 작은 행복부터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우리 한미님 좋아야겠다. 행복 좋아야겠다. 내가 좋아야겠다. 어, 우울하시니까 고체 치약 드릴게요. 이따구 상쾌해지라고. 그럼 또 기분이가 좋아진다고요. 6106님 정답 행복이요. 저는요, 우와, 신입 교통 승경입니다. 우와, 우와. 오늘 내일 음주일째 단속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절대 음주운전 금지예요. 와. 아, 진짜, 우리 교통 승경님들 덕분에 예전에 제가 그 덤프트럭이 저 뒤에서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두 분이 득달같이 달려오셔가지고 상황을 정리해주셨어요. 안 그랬으면 저 그 덤프 운전하시는 무서운 아저씨랑 싸울 뻔했잖아요. 저 그때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어, 우리 6106님, 예, 날도 지금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시네요. 아, 줘야겠다. 안 되겠다. 줘야겠다. 우리 6106님께는, 어, 뭐가 좋을까? 어, 숙취해소제. 음주운전, 예, 음주운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예, 만약에 우리 6106님 술 한잔 하시면 숙취해소제 보내드릴게요. 자, 노래 듣고 올게요. 박지윤의 유후!

0: 매일 오후 2시 슈퍼라디오
1: 저기 지금 시간 좀 괜찮아? 아니 뭐 별 얘기는 아닌데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 나도 틈날 때마다 나가서 산책을 하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우울한 마음이 드는 거라. 남편 챙기고 애들 챙기고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문득 나를 위해 뭘 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없는 기라 생각이 안 나는 기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신나고 행복한 일을 그동안은 못했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랑 가도 친한 친구를 좀 배려하다 보니까 내가 좀 하기 싫은 것도 조금 해야 되고 내가 좀 쉬고 싶은 것도 못 쉬고 그냥 나가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 근데 혼녀의 그런 매력은 진짜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크. 나 상상만으로 지금 행복해졌어. 어떡해. 여러분들도 행복해졌죠? 와우 좋다. 우리 이동숙님 여행 꼭 가시라고 뭘 좀 드릴까요? 여행 가서 좀 뭐가 좋을까? 고체 치약 드릴게요. 여행 가서 예, 이 잘 닦고 상쾌한 기분으로 여행하시라고 고체 치약 보내드릴게요. 네. 김경태님, 저는 한 달에 한 번 다 있는 매장에 가서 플렉스하는 데이트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마음 편히 사고, 그다음에 몸도 마음도 무겁게 나오는 날이에요. 오, 아 그 다 있는 그 다 있는 그 매장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요즘 화장품도 되게 잘 나오고 살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맞아, 거기서 이제 한가득 이렇게 물건 가지고 나오면 싸게 샀으니까 그만큼 또 뭔가 내가 저렴이 잘 산 것 같고 몸은 또 무겁고 마음도 또 무겁게 크, 좋다 좋다 플렉스 맞아 뭔가 돈 쓰고 우리가 또 뭐하러 돈을 벌겠어요 에, 쓰려고 버는 거죠 맞습니다 6646님 쌍둥이 낳고 날 위한 게 하나도 없네요 날 위한 데이트 미용실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맥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노른자 있죠. 노른자를 이제 먹은 다음에 그 흰자 그 노른자가 있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다가 국물을 딱 떠가지고 물냉면 국물을 딱 떠가지고 흰자를 딱 먹으면 아유 무릉 도운이지 뭐. 말해 뭐예요. 그쵸? 예. 자 오늘 사연 주신 박예리님께 아메리카노 쿠폰 아 나 또 틀렸다. 아메리 쿠폰 아메리 쿠폰과 뷰티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얼마나 조롱이들이 또 조롱하고 싶을까요. 자 노래 듣고 올게요. DNC의 굿데이.

네, 여러분은 지금 슈퍼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스페셜 DJ 코디 허한나입니다. 2369님, 갑자기 코디의 행복해지는 법을 알고 싶어요. 저는 라면에 찐달걀 두 개 넣어 먹기, 아이스크림 두 개 먹기, 좋아하는 예능 보기, 푸른 숲에 가서 가만히 멍 때리기, 라디오 들으면서 사연 보내기 등등이 있네요. 알려줘잉! 아, 이게 라면에 그 찐달걀 두 개 말씀하시니까 저는 사실 놀라지 마세요. 떡볶이에 달걀 여섯 개를 넣어 먹어요. 그러니까 약간 떡보다 그 달걀을 이렇게 으깨가지고 그 떡볶이 소스에 이렇게 섞어서 먹는 거 있잖아요. 전 그걸 너무 좋아해서 혼자서 그 또보게땡 떡볶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혼자 가가지고 그 2인분 시켜놓고 달걀 6개를 넣어서 많이 놀라더라고요. 혼자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 6개의 달걀을 다 먹었다는 거. 그리고 난 너무 행복했다는 거. 네. 허일수님. 아, 저 오늘 진짜 한 3년 만에 뮤지컬 보러 가요. 7시에 시작이라.

진짜 성량 좋고 막 시원한 그 목소리 들으면 스트레스가 막 쫙쫙 풀리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슬픈 장면 있으면 막 나도 막 같이 막 눈물 흘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배우를 향해서 또 박수 칠 때 앉아서 박수 치는 것보다 서서 되게 약간 나 오페라 보러 온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그날 하루가 뭐 스트레스 그냥 다 풀리죠 뭐. 힐링이다 힐링이야. 자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데이브레이크의 써니 써니.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를 드립니다. 네, 스페셜 DJ 허한나와 함께하는 슈퍼라디오 2부 마칠 시간입니다. 2부 끝곡은요, 한효주 놀이플라이의 돈추노 듣고 잠시 3부에서는요, 제가 나왔는데 이 코너 안 하고 가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여러분의 뒷얘기가 궁금합니다. 도보기의 도보기로 찾아올게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 수요일, 도로 이동량도 평소 오후 시간에 비해 보다 많은 편인데요. 역의 서해안선 서울 방향 화성휴게소 1차로에서 사고가 나 운행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고요. 이후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직에서 금천 쪽으로도 오후 정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대는 공항 쪽 올림픽대로 청담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더딘 가운데 동호대교 일대로 사고 정체 남아있고요.

제가 슈퍼라디오에 왔는데 더보기를 안 하고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원하셨죠? 그리웠죠? 그쵸? 자, 지금부터 뒷얘기가 궁금한 여러분들의 에피소드 보내주세요. 제가 이야기 중간을 툭 잘라가지고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뒷얘기가 어떻게 될지 추측하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 보내주신 분들께 배달 앱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뒷얘기를 잘 맞춰주시거나 혹은 맞히지 못했더라도 센스 있는 내용이면 커피 케이크 세트 커피 플러스 케이크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10 KBS 콩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진행이 좀 되는지 맛보기를 한번

0815님. 남편이 핸들을 잘 잡으라고 뒤에서 잡고 있다고 해서 믿고 페달을 밟았는데요. 공원 잔디밭에 굴러 넘어 떨어진 거 아닐까요? 맞아, 이런 거 많잖아. 내가 잡고 있어. 잡고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하고 살짝 뒤 돌아봤는데 이미 놓고 있는 거지. 허허허. 그 순간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3400님, 옆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답답해 보였던 남편이 아이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었음. 모자를 쓰고 있었던 아이 엄마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남편의 첫사랑이었음. 좋았다. 그렇지, 뭔가 그 아이에게 유전적으로 끌렸던 거야. 첫사랑의 아이니까. 좋다. 3400님 줄게. 좋다. 청포도 찹쌀떡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서 좀 먹고 알려줘요. 어떤 맛인지. 자, 이렇게 더보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민지님이 뒤에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운전도 자전거도 절대 남편한테 배워선 안 되는 거였어요. 대판 싸우고 아직도 화해를 못

아, 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이제 운동신경이 조금 좋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전거나 운전이나 아니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순간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랑 한번 이제 같이 차를 탔다가 남편이 저를 막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 운전면허를 같이 땄어요. 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아, 그리고 제가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아, 너 주식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은 팔지 마. 지금 가지고 있어. 이랬거든요. 근데 남편은 주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뭐 막 가르쳐주고 막 허세 떨고 막 그러고 싶은가 봐. 그쵸, 민지님? 아이, 그래도 두 분이 또 좀 그래도 화해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여러분, 도파민 원하세요? 그러면 지금 right now 자극적인 사연도 보내주세요. 익명 소개 가능하니까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더보기의 더보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음 사연도 볼게요. 8733님. 코디, 거래처에서 빵을 사다 주셨어요. 직원들 나눠 먹으라고요. 그런데 부장님이 어떻게 된 건데? 그러면은 부장님이 갑자기 빵을 나한테 무릎 꿇고 주면서 사랑해라고. 넘어갔어? 아니야? 아니야, 넘어갔어? 아무 부장님이 제일 맛있는 걸 가져갔어. 아, 나 이렇게 재미가 없지, 오늘? 아, 여러분, 나 오늘 재미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좀 웃겨주세요. 네, 좀 여러분들이 청취자분들을 좀 웃겨주세요. 예, 좀 책임을 전가하고 싶네요, 오늘. 네. 자, 이제부터. 거래처에서 빵을 사다 주셨는데 갑자기 부장님의 등장. 8733님의 뒷이야기 여러분들이 추측해 주세요. 노래 듣고 와서 확인할게요.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돌아온 더보기의 더보기. 거래처에서 빵을 사다 주셨는데 부장님이 어떻게 했다는 건지 우리 8733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들 추측 한번 볼게요. 재미있게 보내주셨겠죠 여러분들. 0420님 부장님 왈 와이프가 좋아하는 빵이라며 직원들 안 주고 봉지째 다 가져가심. 우악. 아, 이럴 수가. 이런 분들이 있을까? 와우. 박광래님, 부장님이 갑자기 빵 봉지를 다 뜯으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스티커 찾는 중이라고. 아, 예전에 맞아. 그 약간 그 포켓땡 있잖아요. 그런 거 스티커 모으는 게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부장님이 그거를 갑자기 찾았다. 아, 아직까진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재밌는 걸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이어가지고.

0: 어디서 빵을 사온 거야?
1: 아는 빵집인가요, 부장님? 응, 우리의 와이프 빵집. 아, 이렇게 아 꽁트를 보내주신 거구나. 아, 부장님께서?
0: 아, 여기 빵이 맛이 없는데 누가 여기서 빵을 사온 거야?
1: 아, 부장님, 아는 빵집이에요?
0: 응, 우리 와이프 빵집이거든.
1: 아, 요런 느낌. 네, 제가 좀 길게 소개한 것 치고는 재미가 없었네요. 네.
0: 김명건님, 부장님이 국진이 호빵은 없냐며 불같이 화를 냈다.
1: 아, 명건씨. 아, 명건씨. 아, 이렇게 한 번씩 툭 떨어질 때가 있어, 명건씨가.
0: 아, 나 놀랬잖아, 지금 명건씨. 쪽 국진이 호빵이라니. 국진이 호빵, 뭐 20년 전 우리 호빵이잖아요. 예, 그래도 국진이 호빵. 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아님, 건포도 들어있는 빵은 건포도만 쏙쏙 골라 먹고 밤이 들어있는 빵은 밤만 쏙쏙 골라 먹어서 원래 무슨 빵인지 모르게 밀가루만 남은 빵이 되었다. 어, 뭐야, 어, 재밌는데? 어, 이거 내 취향인가 봐. 밀가루만 남은 빵이 되었다. 이게 왜 웃기지? 그러니까 빵만 남은 빵이 되었다 이랬으면 별로 안 웃겼을 것 같은데, 무슨 빵인지 모르게 밀가루만 남은 빵이 되었다. 어, 이거 웃긴데? 잠깐만, 왜, 잠깐만, 나만 웃긴 것 같지만 그래도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커피 상품권 드립니다. 아니, 우리 또 유건상님이, 안나님 표정이요, 손자 밥 먹는 거 보는 할머니의 인자함이 가득해요 라고 하셨는데, 왜냐면 제가 이거 막 노래 나갈 때 여러분들 댓글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때 너무 인자하게 보고 있었나 봐. 예, 제가 지금 문자 다 보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극적인 것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네, 1313님, 부장님이 이런 거 절대 받을 수 없다며 거래처분 갈 때 굳이 돌려보내셨다. 어, 진짜 먹고 싶었던 빵이었는데. 아, 약간 부장님이 약간 오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안 돼요, 이런 건 저희 받을 수 없어요, 이거 3만 원 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가지고 가세요 라고 굳이 하셨다. 네,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으나. 예. 6144님, 내 폰 번호로 포인트 적립했는지 확인했어 안 했어? 제일 비싸고 맛있는

그리고 클론 빵빵 따라라 노래하시며 춤을 추심. 따라라리리라라 빵빵 따라라 빠라라리리라라. 아 이거 약간 노래로 약간 억지로 살리는 느낌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신은 났다. 네. 박수현님, 아 역시 개그우먼이라 개그에 엄격해. 크크크. 죄송해요. 또 이게 또 개그적인 거 할 때는 프로의 그런 마음이 나와버리네. 빵빵 따라라. 예. 자, 더보기 뒷이야기 한번 볼까요? 8734님께서 자, 보내주셨습니다. 뒷이야기. 근데 부장님이 저보고 양심이 없대요. 우람한 팔뚝 보면 굶어서라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대놓고 말해서 진짜 서럽고 눈물이 찔끔 나는 거 겨우 참았어요. 부장님 미쳤나 봐. 어머, 어머 그렇게 말을 했다고? 아니 우람한 팔뚝 보면은 굶어서라도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 말을 입에서 내뱉으셨다고요? 와, 나 이거 복수할 거야. 난 복수할래요. 아니 부장님 거울 보고 오세요. 어, 부장님 반사 이런 거 해야지 뭐. 아 부장님 너무 못됐잖아. 아 정말 부장님한테 내가 진짜 한 소리 하고 싶다 진짜. 아 세상에. 아 자 우리 4부로 가요? 4부로 갈까요?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예 4부로 가겠습니다. 자 신청곡 어떤 노래죠? 아 사 자 조판수님이 보내주셨어요. 어린이날에 일부러 가게도 쉬면서 아들 둘에게 맛있는 걸 해준다고 했더니 맛있는 건 괜찮고 옷을 사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끊어졌어. 과연 우리 판수님의 아드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추측 기다릴게요. 뒷얘기가 궁금한 여러분의 에피소드 사연 봤습니다. 4부에서도 더보기의 더보기 이어집니다. 설레게 슈가 허니 캔디 듣고 올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0: 봄에도 라디오는 쿨 FM인가 봄. 매일 아침 7시 조정 씩씩. 저 식디의 FM 대행진부터
1: 매일 밤 10시 한해 키스더 라디오까지 함께해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아까 어린이날에 맛있는 거 말고 옷을 사달라고 했던 조판수님의 아드님들 어떻게 반응했을지 여러분들의 추측 보겠습니다. 곽인영님, 아들이 여친 옷을 사달라고 했다? 아니, 엄마한테 여친 옷 사달라고 했다고? 아, 0179님, 핸드폰을 꺼내더니 모바일 게임 캐시 옷을 사달라고 한다. 아, 이거 약간 공감된다. 그 예전에 저 전남친분이 그 게임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 선물을 제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해서 마법의 지팡이를 선물로 줬어요. 10만 원짜리였어. 현금으로. 그러면은 그때 한 15년 전이니까 꽤 비싼 거였거든요. 근데 싸웠잖아. 왜 싸운 줄 알아? 이 마법의 지팡이를 내 허락 없이 판 거야. 내가 준 선물이잖아. 아무 말도 없이 이걸 팔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대판 싸웠어요. 넌 사람의 성의를 몰라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좀 나네요. 정희수님, 내 옷을 고르는 거예요. 조만간 어버이날이 다가오니까 선물로 준다고 하네요. 아, 우리 아드님들이 옷을 사달라고 했는데 바로 엄마의 옷을 사주는 거였다. 아, 효자 느낌. 이정님님, 갑자기 아들이 결혼식 날 입을 예복을 사달라고 했다? 와우, 엄마 사실 나 결혼해. 이걸 마치 프로포즈처럼 엄마한테 알리는 느낌인데? 오, 조판수님이 보내주셨어요, 뒤에 이야기. 네. 근데 돈을 주면 지들끼리 사러 간다네요? 아, 진짜 너무 섭섭해요. 아, 맞아. 우리 판수님. 우리 애기들 어린이날이라고 또 옷 사준다고 하셨는데, 돈 주세요. 저희끼리 우리 옷 사러 갈게요. 그래. 사실 좀 섭섭할 수는 있는데, 판수님, 그 시간에 또 우리 판수님만의 혼자만의 시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 시간이 아주 꿀처럼 변한다고요. 네. 자, 계속해서 도착한 더보기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최승규님. 제 이름은 최승규입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근무할 때 일인데요. 영상의학과 앞을 지나가는 뒤에서 최승규 형, 최승규 형, 영상의학과 동생이 자꾸 부르길래 귀찮아서 왜 불러 이놈아 하면서 돌아봤는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최승기 형! 최승기 형! 뭐가 있을까? 아, 왜냐면 왜 그 지하철에서 그거 있잖아요. 그 기억이 안 나지? 아, 기억이 안 나. 그 말장난하는 그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아, 여러분들, 이 뒤에 최승기 씨가 보내주신 이 뒤에 이야기 어떤 거 있을지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노래를 한번 들어야 되나요? 네. 노래 듣고 올게요. 어떤 노래죠? 한번 써주세요. 야, 요거. 네, 아우. 아일리세 이치미 듣고 올게요.

네, 더보기 최승규님이 보내주신 사연 뒷얘기 어떻게 이어질지 여러분들 추측 보내주셨어요. 정대근님, 돌아보니 병원장님이 부르신 건 아니겠죠? 크크크. 근데 형이라고 하나? 병원장님이? 최승규 형이라고 했잖아, 형. 최승규 형. 아, 이거 아까 전에 제가 까먹었다고 했던 게 그 지하철에서 발 빠짐 주의. 이거를 발 빠진 쥐. 약간 이렇게 듣는 것처럼 뭔가 최승규 형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설점식님. 승규 형. 최승규 형. 바지 뒷부분이 터졌어요. 아, 이거 원초적으로 가는 느낌. 정승원님. 최승규 형. 최승규 형. 뒷주머니에 사질서가 다 보여. 그럴 수 있지. 아, 이거 빨리 숨겨. 최승규 형. 그리고 6702님. 최승규가 아니라 최준계 재고 오라는 거 아니었을까요? 최준계 재. 조금 억지 같은데? 조금 억지 같은데? 네. 정화정님,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최신형 핸드폰을 사달라며 떼쓰고 있었다. 최신형 승규형. 최신형 스마트폰. 아, 억지잖아. 엄마, 최신형 승규형. 아, 좀 억지잖아요, 그죠? 아, 뭐 그러면 최승규 씨의 뒷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더보기. 저를 부르는 사람은요, 영상과학과 동생이 아니었고요,

너무너무 궁금해. 여러분들 비주님의 뒷이야기 보내주세요. 먼저 노래 듣고 올게요. 백지영, 태견의 내기의 캔디.

소복일까요? 홍예진님? 어머님이 내가 준 반지 그거 다시 줄 수 있니? 라고 했다. 아, 강지윤님, 우리 아들이 사준 백들 있잖아? 그런 거 다 내놓고 가렴. 갑자기 생각이 났네.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가.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니? 백을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백을 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나한테 백을 사줬어. 내가 남자친구한테 뭐 지갑이나 뭐 가방을 사줬어. 다 토해내야 되는 건가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서지영님, 우리 아들 대기업에 취업했다? 다시 만나지 않으렴? 이라고 하셨다. 아, 그럼 이거는 진짜 어머님이 엄청 잘 봐서 이렇게 다시 구애를 어머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 근데 어머님 이름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윤정희님, 너희 가게 그 연간 회원권 있지 않니? 그거 계속 사용해도 되니? 라고 하셨다. 아, 그건 그 남자친구는 남자친구고 아들은 아들이고 연간 회원권은 연간 회원권이고. 네. 장문정님, 전남친 어머니가 너만 잘났냐? 우리 아들이 더 잘났다 하고 끊으셨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예. 아, 예, 맞아요 어머니 이러고 끊을 것 같아. 나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김시윤님, 전남친이 미련이 남아서 방에서 나오지 않고 울기만 해서 어머니가 대신 전화했다. 와우.

0: 너 때문에 실연당해가지고 울고 있어. 다시 만나면 안 되겠니?
1: 아, 요거는 조금 정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김연수님, 받아보니 보이스피싱 전화였던 거죠. 아, 요즘 정말 너무 진짜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 맞아. 보이스피싱. 나 저기 그 누구네 엄마인데 돈 좀 붙이렴 이러셨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어머님이 보험하시는 거였어요. 그렇지. 좋은 상품 나오면은 뭐 전 여친한테도 알려줘야지 뭐. 응. 진짜로 저는 제 친구가 실비보험 좋은 거 하나 소개를 해줘가지고 아직까지 아주 잘 쓰고 있다고요. 네. 박지영님. 아, 저기 그 강아지 한번 보여줄 수 있겠니? 우리 애가 너는 안 보고 싶다는데 강아지는 보고 싶어 미치겠단다. 오 마이 갓. 너무나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예, 예전에 전 남친이 키우던 오렌지색 페르시안

슬퍼. 슬프다, 이거는 진짜. 아, 어머니가 얼마나 또 정을 주셨다는 거잖아. 슬프다, 슬퍼. 8879님, 어머니, 어머나, 저도 헤어진 남자친구 어머니가 군대면에 같이 가자고 연락 왔었는데 소름 끼치네요. 아! 진짜로? 아, 우리 8879님 놓치기가 아까우셨나 보다, 어머니가. 예. 자, 그럼 우리 비주님의 더보기 사연 뒤에를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어머님이 저희 둘이 헤어진 거 모르시고 눈썹 문신 리터치 다시 하고 싶다고 연락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신 채로 눈썹 문신 다시 받고 가셨어요. 네. 그리고 전 남친한테 연락해서 돈은 받았어요. 좋다. 비주님. 아, 원래.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수요일 미스터 라디오 생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요일 라이브로 상대합니다. 수라상
0: 미라클 여러분 반갑습니다.
1: 자, 모여주십시오. 오늘 수라상에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이 소식을 미라클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윤정수 씨가 발표해 주시죠.
0: 긴급 소식 도착. 부장님의 기쁜 소식.

0: 방향은 PD가 잡습니다.
1: 우리는
0: PD가 잡고 우리도 그 노예에 손만 얹어서 같이 적고 있는 겁니다. 예.
1: 그리고 뭐 산으로 가는 거는요 방향을 안 정하고 가기 때문에 산으로 가는 겁니다.
0: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1: 자 윤경희님 미라는 계속 축하하는 좋은 일만 가득하네요. 긍디 결혼, 청취율 대폭 상승, 견디 결혼, 7주년 축하 방송. 이제 그린존 입성만 남았네요. 가자 가자! 라고 해주셨는데
0: 그린존 입성만 남은 게 아니고요. 그린존 입성을 하면 좋은데 그냥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많은 참견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그래요. 예. 예.
0: 그게 제일 좋아요.
1: 뭐 입성하면 너무 좋겠죠. 네. 예. 근데 뭐 천천히 우리가 한번 지켜보시죠, 여러분들. 할 겁니다. 언젠간 전할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미스터 라디오가 언젠가는 그래도 형.
0: 네.
1: 1등은 못해도 2등까지 전 뭐 라디오 모든 프로그램 전체 2등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0: 전체 2등?
1: 할 수 있다고 봐요.
0: 예. 뭐 저는 크게 생각 안 해봤어요, 사실.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수다 떠는 게 좋아가지고.
1: 예.
0: 그렇죠.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1: 할 거예요. 언젠간 할 거예요.
0: 자, 우리 예. 조 PD에게 부담스러운 말 하나 해드릴게요. 예. 윤경희 씨가 키는 조 PD에게 달렸다. 조 PD 입 봤어요 지금 뭐야? 뭐긴 키는 조 PD에게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PD입니다. 프로듀서 예. 힘든 겁니다. 예,
1: 그래요.
0: PD도 힘든 자, 여러분 PD도 참 힘든 직업이에요. 이게 방향을 네. 어떻게 가는 게 맞지 늘 잡생각도 많이 나고 네. 고민도 많이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1: 우리 동네 고양이님께서 제작진 분들께 축하 박수 보내고 싶네요. 축하합니다라고. 네. 그럼요. 우리 PD님 그렇죠. 그리고 작가님들
0: 그렇죠.
1: 예, 그리고 또 우리 기술 감독님들 또 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또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기술 감독님은 좀 모르겠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을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또 그것도 했다가
1: 그러니까 KBS 프로FM에 또 예. 기술이죠.
0: 그렇죠. 예. 기술 아 중요하지.
1: 그럼요.
0: 기술 중요하죠. 예.
1: 기술이 없으면
0: 소리 좀 잘 안 들리고 그런 거를 예. 예. 잘 들리게 해주셔야 돼요.
1: 언제 아시잖아요. 우리도 그때도 뭐 하다가 보면 뭐 기계 이상하면 연락드리면 오셔가지고 바로 고쳐주시는 거. 야 역시 사람 보니까 다르다.
0: 아니 손원욱 씨는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2등 하려면 최소 전국 방송이 돼야 돼요. 이게 뭐야?
1: 아니 그렇죠 당연히
0: 그건 아니라고 지금 PD님은 약간 갸우뚱하고
1: 예, 예, 근데 그 전체 2등 하려면 최소 아니 전국방송 아니어도 2등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 전국방송 나가겠죠.
0: 뭐야. 자 이주희씨 예. 네.
1: 긍디 견디 미라 20주년 될 때까지 오래 DJ 해주길 바라고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아유 뭐 저희야 DJ를 하는 게 아유, 행복한 일이에요.
1: 저는 진짜로요 20주년 한다고 해주면요 20년 동안 보장해주면요.
0: 네.
1: 다른 거 안 해요.
0: 그 와중에 또 개인
1: 예.
0: 개인 욕심을 내신 분 8916님.
1: 예.
0: 오늘도 마이클 영화 티켓 주시나요? 오늘도 줄 겁니다.
1: 오늘 드릴 거예요.
0: 오늘 주죠.
1: 예. 걱정하지
0: 오늘도
1: 마세요.
0: 준다 하니 예. 말머리 달아서 한번 잘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이따가 소개할 때 꼭 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0: 네.
1: 자 오늘 시작하면서 기쁜 소식, 수상 소식 미라클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미라의 이런 소식 아주 귀하게 드문드문 들리는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미라클 여러분이 많이 축하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축하한 일 많이 받을 일이 생기는 미라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좋은 코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가 우수 프로그램상을 받은 그날의 방송 다시 듣고 싶으시면요. 너튜브 가셔서 미스터 라디오 7주년 이렇게 검색해 보시기
0: 너튜브,
1: 바라겠습니다.
0: 너튜브 미스터 라디오 7주년. 자, 그리고 미라클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챙겨 드리는 시간 땡큐 미라 오늘도 이어갑니다. 저희가 요즘 100일장 하고 있어요. 시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 줄씩 써서 보내는 건데요. 오늘의 시제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1: 네, 음식물 분쇄 처리기 응모 여러분이 사연 보내 주시면
0: 네.
1: 오늘은 2621번째 사연 주신 분이 후보가 그렇습니다. 됩니다. 자, 사연 보내실 곳은요. 문자 번호 샵 8910 짧은

0: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여러분 함께하고 있고요.
1: 네, 땡큐미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백일장 사연들을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제는 정이죠, 정.
0: 정정.
1: 자, 과연 여러분들은 정으로 어떤 백일장 사연들을 보내주셨을지 만나보겠습니다. 김은실님, 정이란 남편과 싸우다가도 끼니 때마다 밥을 차려주는 것.
0: 사랑이라고 보죠.
1: 김은실님, 가족사진 교환권 바로 드리겠습니다.
0: 네.
1: 김성철님.
0: 김은실이면 또 이 노래

0: 안 해요. 은연 중에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노래.
1: 예. 자, 김성철님, 정이란 세트다.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어야 정이다. 그게 인생이다라고.
0: 아, 요즘은 좀 이게 세트로 오고 가는지 모르겠어.
1: 아니, 그 있어야 돼 원래. 그 사람이 정이 서럽게 주고받고 해야지 한쪽만 너무 이렇게.
0: 그 당연한 거지.
1: 몰리는 건 그건 안 되지.
0: 근데 안 올 때는 안 와. 안 올 때 안 와서 어쩔 수 없어. 예, 김성철님 정확했어요. 가족 사진 교환권 바로 쏩니다.
1: 네, 7558님 미라에서 하도 선물을 안 줘서 다신 듣나 봐라 했는데 다음 날 또 듣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이 들었군요. 그렇군요. 언제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하도 선물 안 줬습니까? 선물 매일 같이 주는데
0: 한번 좀 들어가 보세요. 혹시 또 이름 그냥 지나간 거 아니에요? 매일 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1: 7558님
0: 공식 홈페이지에 에?
1: 항상 그게 문자 보내고도 공식 홈페이지 찾아봐야 돼요.
0: 저희가 우리 어디죠? 정확히 일러 주시죠. 그게 말을 해도 한국말이어도 미스터 좀 잘 못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1: 미스터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0: 그럼 미스터 라디오 홈페이지로 치면 돼요 인터넷에.
1: 네, 그렇게 쳐도 되고 오케이. 콩으로 들으시는 분들 거기서 들어갈 수도 있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선곡표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를 확인하세요.
0: 자, 이렇게 두 번 얘기했는데도 모르겠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그냥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 이 뭔 소리고 저희가 또 홈페이지가 뭐고 예. 홈페가
1: 홈페이지 들어가서 선곡표 게시판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75558님 그래요.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0: 와, 주는 거야?
1: 드립니다.
0: 야, 남창이가 와.
1: 가족 사진 교환권 드릴 테니까 우리 이정 놓지 말아요. 알았죠?

0: 라고?
1: 아, 사랑 주고 나는 반대로 주고. 알고 있는데 사랑을 줬다 그 사랑이 조금 변질되면서 정으로 가는 변질이라 표현하니까 이상하다. 조금 달라지는 모양새다. 근데 정이란 것이 더
2: 먼저다.
1: 구성

0: 우리 지조 씨는 지 좋은 일만 하는지.
1: 그렇죠. 남 좋은 자기 아니면 부모님 좋은 남 좋은 일을 하는지.
0: 네, 한번 체크하도록
1: 하고요.
0: 네. 5040님. 정이라면 20년 넘게 남편과 살고 있는 연결고리. 정 아니었으면 우린 남남이었을지도 몰라.
1: 아, 이거는 이제 사랑이 정으로 바뀐. 보통은 다 정으로 산다는 얘기하죠. 예. 아, 누가 아주 철학적인 얘기. 예.
0: 정이란 오래 머문 마음이 어느새 서로의 삶이 되어버린 것이다.
1: 3190님.
0: 네.
1: 부부관계를 철학적으로.
0: 예.
1: 네. 아, 이게 꼭 부부만은 아니야.
0: 그럼요.
1: 어찌 보면 자녀와 부모의 누구든 마음일 수도 있어.
0: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오래 머문 마음이라잖아요.
1: 네.
0: 아, 좋습니다. 정정우님이, 정이 두 번이나 들어간 분이에요. 정은 미라가 나눠주는 껌이다. 딱 붙어 있어야죠. 정 떨어지면 끝입니다.
1: 아, 정 떨어진다. 아, 정 떨어지는 거 생각 안 했네. 그런 말 우리가 많이 들었네. 너 왜 이래 진짜 정 떨어지게. 와, 그런 말이 있었구만.
0: 근데 이 정이란 말은 우리만 갖고 있는 말이에요.
1: 정.
0: 예. 다른 그쵸. 나라에는 없는 말이에요. 정이란 말은.
1: 제가 전에 얘기할 때 정이란 것은 옆집 아주머니가 퍼주는 고봉밥이다. 아우, 그만 먹을게요. 제발 제발.
0: 네.
1: 자, 저희가 좀 얘기를 좀 더 하고.
0: 네.
1: 저희가 노래 듣고 왔어요.
0: 자, 오늘 소개된 분들 모두 자동차 블랙박스 받을 네. 장원 후보예요. 장원 이따 뽑아볼게요.
1: 이따 뽑을게요. 네. 분노 끝나고.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

0: 긍디견디, 요즘 제가요 연애라는 걸 합니다. 아 이제 두 달쯤 접어들고 있는데요. 아 근데요 실은 지금 여자친구랑 카페에 와 있는데 둘이 서로 조용히 각자 휴대전화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진짜 분위기 너무 안 좋아요. 이 좋은 봄날에 왜 이러고 있냐고요. 아 들어보세요.
1: 오빠 오빠 굿모닝 오빠. 나는 20대 오빠의 여친. 잘 자고 일어났어요? 정순이 오늘 기분 너무 좋아.
0: 요즘 매일 아침 이렇게 모닝톡으로 눈을 뜨는데요. 아 진짜 제 여친

0: 나 지금 눈 감고 있어. 뭐 나가자. 우와!
1: 아니 지금 저도 무서운데 이러면 더 무섭지 않을까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봐봐 괜찮아 눈 떠봐 괜찮아 괜찮아.
0: 오빠 숨 막혀. 어떻게 됐어 방금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목 잘린 거야? 오빠
1: 근데 여친이 자꾸 저러니까 옆에 분들이랑 앞뒤 분들이 헛기침을 하시면서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조용히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하라고 눈짓을 했어요. 그래도 여친이 더 큰 소리로
0: 오빠 방금 어떻게 됐어? 목 잘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뭐 죽은 거야? 저 사람 사는 거야? 살려 빨리. 어떤 장면이었지? 난 내용 연결한다.
1: 아니 저기 제발 저기 조용히 좀 해줘. 어? 눈 감고 안 볼 거면서 왜 보러 오자고 해가지고 어? 지금 옆에서 지금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좀 조용히 좀 하자.

0: 네, 바라봐야죠 서로가. 김은실님 찰떡 선곡인데 눈을 떠 제발. 최소라님 갑자기 서늘하다. 장유인님 무섭다. 음향 소리 제대로네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그 공포 영화의 지금 음악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아, 시간이 걸리나요?
1: 네.
0: 예, 그러면 안 듣겠습니다.
1: 예, 그럼요. 저 그렇죠. 그런 빠른 결정.
0: 예.
1: 중요합니다.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해서.
0: 예. 예. 그거 하니까 그 이렇게 좀 텀이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예. 공포감이 생기네요. DJ에게. 신미재님, 어우, 여친 무서워. 유건상님, 진짜 이건 퇴마를 해야 된다. 0915님, 정순이 코 풀어, 흥! 이명규님, 정순이 전생에 고라니였나? 형, 진짜 고라니 소리였어요. 연명숙님, 그냥 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긍디 연기 빵 터졌어요. 아, 진짜 헐리우드 가야지, 진짜. 설향기님, 연기력을 감독님은 안 들으시나? 한 번쯤 들어보시면 바로 캐스팅인데. 우리 감독님들 많이 들으세요.
1: 예, 연기력으로만 캐스팅한 게 아닙니다. 네. 인기와 그런 네. 어떤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예. 여러 가지 또 무형 자산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캐스팅을 하는 거지.
0: 네.
1: 뭐 잘하는 사람이야.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 요즘 너무 많아요.
0: 그래요, 맞아요.
1: 근데 노래만으로 하는 건 아니다.
0: 네.
1: 제가 그걸 느껴요. 그 히든싱어를 보면서 가수들과 너무 비슷하고
0: 똑같죠.

0: 자, 우리 방찬호님께서 야 목이 왜 잘리냐, 너와의 관계가 잘렸다.
1: 요거는 제 애드립이었어요.
0: 맞아요. 네, 김혜랑님
1: 잘 목지 하니까 목이 나와서 예. 뭐 또 날라가나 뭐.
0: 김혜랑님 목에 당수를 날려서 기절시켰어야 되는데.
1: 그만. 그건 아니지.
0: 송미롱님 팝콘 잔뜩 먹여서 혈당 스파이크 올려 재워라 그냥. 58888님 정수님 소리 지르는 연기하느라 목 다 나가겠어요. 120시간 달인 그거 하나 정수님 드리고 싶어요.
1: 그건 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0: 자, 김대현님 방금 끼걱 소리 지금 제 목에서 나온 소리네요. 끼걱. 김장환님 와 내 다리 내놔.
1: 지금 다시 그걸 봐도 무서울 거예요. 네. 내 다리 내놔.
0: 자, 좋습니다. 오늘은요 김혜라님께 사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그냥 당수를 그냥 날려가지고 기절을 시켰어야 했는데 진짜. 아우 진짜. 자, 여러분들 분노 쌓이시면 저희한테 제보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이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홈페이지 게시판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1: 네,
0: 얘들 안녕.
1: 예. 예, 우리 학생분들이 또
0: 방송국 앞에 네. 우리 오픈 스튜디오 앞에 우리 중학생 같은 학생들이 네, 이렇게 앞에 반갑습니다. 서 있는데
1: 네, 반갑습니다.
0: 저희를 잘 모를 텐데 왜 이렇게 반가운게 인사를 하죠? 알아요? 네, 네. 알아요? 아예예 네. 예. 아, 그렇습니다. 아유.
1: 알겠습니다.
0: 사랑해요. 네. 예 그래요. 미스 라디오 꼭 들어요. 예, 엄마랑 같이 들어요. 알았죠? 본인이 안 들을 거면 엄마라도 소개해줘요. 예.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양하나님이 살목지 우리 옆 동네인데 지금 귀신들 다 이사 갔을 땐요 음기를 양기로 이겨내 지금 관광지 됐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간대요. 살목지. 여기 살목지가 무슨 뜻이에요? 난 잘 몰라요.
1: 그 지역 이름 아니에요?
0: 아 이거 왜
1: 아이 그거만 들어. 아 참나.
0: 아니 살목지에 뭐가 무슨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다 구경 가는 이유가 그게 있대, 있대요. 내가 들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1: 그래요.
0: 꺼요, 꺼, 꺼.
1: 네, 알았어요. 아, 네, 알았어요.
0: 오늘 날씨가 추운데 지금.
1: 에헤이, 그 참 아까 그 여자친구 같네.
0: 저기요, 아니 조피디님 방향을 이쪽으로 잡은 거예요? 오늘 키맨은 조피디라고 다 우리가 알려드렸는데. 자,
1: 이주연 씨도 갑자기 놀랐어요. 그만하세요.
0: 아, 살목자 저수지요?
1: 이주연 씨는 저수지 이름이다. 아, 예, 그렇습니다.
0: 그래요.
1: 자, 계속해서 아까 정에 대한 백일장 내용들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좀 읽다가 또 말 저희 시간이 쫓겨서 예. 그랬는데 계속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0: 네. 네.
1: 김명곤 씨가 정이란 조피핀이 윤정수 남창이 둘을 끝까지 데려가는 것. 그것이 정. 아니에요. 뭐 12시 거 갔을 땐 그냥 우리 놓고 가갖고 이은지 씨랑 했어요.
0: 예. 예. 이은지 씨 것도 해서 잘 하고 왔잖아요.
1: 잘 하고 왔어요. 거기 또.
0: 거기 또 청취율 1등 찍고 왔어요. 저 자세 대단했습니다. 예. 자, 2004 정이란 어느 순간 일어나 아침 출근한 남편 뒷모습이 안쓰러워지는 것.
1: 그거는 사랑에서도 그렇죠. 예. 저도 아내가 출근할 때 좀 안쓰러워요.
0: 맞아요. 예. 저도 이렇게
1: 남창희 씨가 아, 또 우리 사랑꾼 남창희 예. 씨 까먹을 뻔했네.
0: 너무 안쓰러워요.
1: 아침 6시 반마다 예. 뭘 차려주거나 버스 정류장까지
0: 예.
1: 같이
0: 예. 근데 이제 그 왜냐면 버스 타고 가면 버스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거든요.
1: 아우 멀리 가네.
0: 멀리 가니까 내가 이제 그거 태워서 보냈는데 마음이 진짜 안쓰럽지. 그래서 맨날 저 버스 정류장에서 발을 못 댑니다.
1: 그러게 따지면 참 저는 제 아내한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 씩씩합니다. 아. 갔다 올게. 다녀와.
0: 아니 저희 아내도 그래요. 예. 당연히 나오지 마 왜 나와 이렇게 하는데
1: 네.
0: 그래도 마음이 또 그렇게 해주면 또 마음속으로는 또 좋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예. 잠깐이라도 또 같이 또 계속 있던 거 있는 거. 오늘은 못 해줬어요?
1: 아 왜 못 해줬어요?
0: 오늘 제가 좀 안 좋아 몸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1: 둘이 안 좋았던 건 아니고
0: 예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더 잘하고 일어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예 어제 좀 약 먹고 좀 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1: 아 약을 먹었을 정도면
0: 예 좀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또 그것도 안쓰럽네요. 또 미안하네. 또.
1: 네. 아유, 문자해 주십시오. 한번 네. 하루 또 그렇게 하니까 신경 쓰인다고
0: 이렇게 또 정이 또 더 들어가는 거죠. 뭐.
1: 그렇죠.
0: 예. 네. 김대성님 정이란 길을 지나갈 때 더운데 어디가 시원한 커피 한잔 하고 가 부르는 부동산 사장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렇지 이런 게 정이지.
1: 부동산 사장님이 커피를 한잔 준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어제 지나가는데
0: 예.
1: 어떤 분이 아우 너무 팬이라고 뭘 주더니 예.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0: 예. 예. 그건 비즈니스일 수 있어요. 예.
1: 중고차 사장님.
0: 아 예.
1: 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예, 그래서 차 소개를 세 대인가 소개하면서 예, 예. 감사했습니다.
0: 자, 이철구님 정이란 너튜브에서 분노가 칼칼칼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다.
1: 그렇지.
0: 이게 정이지 진짜.
1: 물론 뭐 봐도 좋지만 뭐 봐야 맛인가.
0: 예. 예 저희가 좋아요 한번 눌러달라고 부탁드릴 때 여러분.

0: 늦게서 눌러주는 게 정이죠.
1: 네.
0: 예. 윤경희님, 정이란 만난 김밥 꼬다리를 말없이 사랑하는 사람 입속에 쏙 넣어주는 것. 맛있겠다.
1: 그렇습니다.
0: 이런 게 정이에요. 또 우리 오프스튜디오에 또 많은 분들 오셨거든요.
1: 네.
0: 같이 그... 서롭게 인사를 반갑게 나누는 거. 이게 정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1: 네.
0: 또 좋은 날 또 이렇게 구경 오셨군요. 예.
1: 자, 이제 장원을 우리가 발표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0: 네. 네. 장원은요. 오늘 어떤 분들일까요? 예. 네. 오늘의
1: 땡큐미라 101장 오늘의 장원 자동차 블랙박스입니다, 여러분.
0: 그렇습니다.
1: 예.
0: 바로 정이란 오래 머문 마음이 어느새 서로의 삶이 되어버린 것이다. 3190님
1: 제작진이 이런 정형화된 문구에 좀 약해. 우리가 우리 제작진들
0: 네.
1: 이 약간 무슨 뭐 스피노자가 한 말 같잖아.
0: 네. 근데 어디서 또 나온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걸 수도 있지. 부부관계를 아주 철학적으로 좀 말씀해주신 분이에요.
1: 예. 오래 머문 마음이 어느새 서로의 삶이 되어버린 것이다.
0: 그렇습니다. 우리는
1: 서로의 삶이 됐다.
0: 그러니까 그 이것도 그래요. 미스터 라디오도 여러분이 미라클이 되신 것도 우리는 서로의 삶이 된 거잖아요. 이 두 시간씩 이렇게 함께하는 거. 아 좋습니다. 자 노래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리플라이 앤 타루가 함께 부른 노래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함께 듣고 올게요.

0: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페페 주문.
2: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페페 주문.
4: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강남.

0: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1: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

0: 듣기 싫어. 자, 여러분들의 나비야의 오답. 네. 재밌는 오답은 어떤 게 있는지. 예, 첫 번째부터 우리 페퍼민트.
1: 가비에이, 가비에이. 수표라디오 새 DJ는 가비에이.
0: 그렇습니다. 요번에 어떻게 됐는지 발표가 됐죠?
1: 네.
0: 12시에 가요광장에, 아우, 이 부드러운, 예. 폴킴.
1: 커피 한잔할래요?
0: 폴킴.
1: 예.
0: 네, 그 다음에 2시에는 슈퍼라디오, 하하씨 가던 슈퍼라디오를 우리 가비씨가.
1: 가비에이.
0: 제발 갑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오전 5시 상쾌한 아침엔 허유원 아나운서가.
1: 허유원.
0: 혹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예. 허유원 씨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1: 다음 주 5월 11일.

0: 토요일에 오세요, 여러분들. 네. 예. 자, 어떤 분께 드릴 거예요?
1: 나는 그냥 최은숙 씨.
0: 예.
1: 저체중이야.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어본 말.
0: 네. 네. 저는 4566님 에비야 에비야 이번에 옆집 박영감 태국 갔더라. 그리고요. 바나우유 초콜릿 받으실 분 세 분 발표.
1: 정답 맞추신 분 나비야 세 분은 4729-6052 정선주 이렇게 세 분 뽑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0: 자, 그리고 오늘 101장 참여하셔서 방송에 소개된 분들 모두 가족사진 교환권 보내드릴 거예요. 방송 끝나고 미라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을 꼭 확인해주세요.
1: 소개된 분들은?
0: 예, 여러분들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해주셔야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집이 어딘지 전화번호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내드립니까?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저 예. 우리 허유원 아나운서는 조정식 씨의 프로에 나오는군요.
0: 월요일에 나온다고
1: 강정민 씨가 예. 그리고 얘기해 주셨어요.
0: 뒷모습맘님께서 어머 폴킴이요? 깍!
1: 네, 폴킴입니다.
0: 뒷모습맘님 폴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모습으로 보실 거예요? 어떻게 보실 거예요?
1: 앞으로 가요.
0: 예, 이혜원님 새벽 2시엔 긍대 안 가시나요?
1: 네?
0: 새벽 2시
1: 새벽 2시 어딜 가요?
0: 형 원래 새벽 2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내려고.
1: 아, 예, 예 이번에 뭐 잘 안 됐어요. 이현 씨 잘 안 됐어요.
0: 예.
1: 2시 새벽 2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종수의 잡돌이탕에 윤종수. 예.

0: 2번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액션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1: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2: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2: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1: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2: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에서 120시간 달인 흑삼고.
2: 극단 무화에서 로맨틱 타임 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선물이

0: 했는데요. 맛있는 회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설레요.
1: 크, 먹을 거 미리 기대하면 와 기대되지.
0: 축제 가면 정말 맛있는 것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예. 좋은 것 같아요. 축제는. 그래.
1: 야 근데 축제 한번 갔다 오면 한 1kg는 찌는 것 같더라.
2: 그래요?
1: 1kg가 픽스가 되더라.
0: 오.
1: 예를 들어 뭐 90.1이었다가 네. 88이었다가 밥을 많이 먹으면 90kg가 되잖아요. 많이 안 먹으면 또 89, 88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진짜 왕창 먹으면 89에서 또 세팅이 되더라고요. 그게 두려워 그런 게.
0: 그래도 이런 회 종류는 이제 살이 좀 안 찌는 맞아요. 메뉴니까.
1: 라고 생각했거든요.
0: 아, 아니었군요.
3: 아니죠. 살 안 찌는 메뉴긴 한데 거기다가 이제 또 뭐 아,
1: 뭐가
3: 뭐 또 밥 먹고 뭐
1: 뭔가 어딘가는 껴.
3: 매운탕에 밥 한 공기 먹으면 바로 찌는
0: 아, 그렇네요.
3: 거지 뭐.
0: 네네.
1: 그, 운동하시면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0: 네.
3: 네. 아 근데 맛있겠다. 광어 도미 축제. 뭐야 이렇게 맛있는 축제를 해?
1: 와우.
3: 예.
0: 네. 이호정님께서는요. 오늘 마음 날씨 피식 웃음 두 번입니다. 복직하고 퇴근길에 오랜만으로 생방 들어요.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웃음 주셔서 감사했어요. 여전히 오늘도 웃기네요.
3: 아.

0: 고 있는데 답답함이 밀려오네요. 이 나이 먹도록 뭘 했는지 재능도 없고 전 오늘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재능이 없는 건 알았어요. 이제 재능이 없는 건 알았으면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1: 재능을 많이 찾아야
0: 뭔가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오늘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2: 쉬운 일은 아니죠.
0: 어려운 일이죠. 네, 어려운 거 알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2: 네. 네,
0: 못 찾을 수도 있어요.
2: 맞아요.
0: 마지막까지. 하지만 일단은 없다는 걸 안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전 이렇게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네. 그럼 참 좋을 수 있다.
1: 그래서 긍디예요, 긍디.
0: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구구사원님, 다행이에요. 예. 제가 키가 작은 걸 내가 안 지가 얼마 안 됐듯이 구구사원님도 그렇게 이제 잘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2: 네,
0: 힘내십시오.
2: 응원하겠습니다.
0: 이제 찾으면 되죠. 재능이 없을 리가 있나? 재능이 없는 것도 재능이지 뭐.
1: 예. 예.
2: 네, 명호님께서는요 주말에 어버이날 전에 미리 시골 부모님 댁에 가서 농사일 돕고 왔는데요 80대 노부모님께서 꼬부라진 허리로 일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짠하면서도 농사 지을 정도로 건강하신 것 같아 안심도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은 맑음입니다.
0: 사실은 우리가 이제

0: 참여해주세요.
1: 자, 어떤 코너죠, 소진 씨?
2: 네, 일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고민을 보내주세요. 미라클 여러분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요. 고민 싹 씻어내시라고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또 고민 사연을 듣고 현명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문자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소진 씨가 소개해 주시죠.
3: 네네.
2: 잘난 걸 어떻게 님의 고민입니다. 전에 같이 일했던 후배가 퇴사 후 자기 사업을 차렸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기랑 일하자며 자꾸 연락이 옵니다. 저는 이직 생각도 없고 지금 사장님도 충분히 좋은 대우를 해주셔서 후배가 자꾸 연락이 오는 게 부담되거든요. 좋게 좋게 거절할 방법은 없을까요?
3: 자, 우리 각자 뭐 또
2: 네.
3: 오늘 지금 게시판에

0: 그러면 대부분 어 알았어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1: 네, 네.
0: 에, 뭔가 막 되게 막 네가 거절을 했어? 내 제안을 거절한다고? 막 이런 분들 없어요.
1: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김미애님도 그냥 사실대로 현재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해주면 얘기하는 게 좋을 듯해요 하셨어요. 예. 백용김님도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돌려 말하지 마세요. 미련 두면 계속 전화 옵니다.
0: 그래. 그래서 막 그렇게 미련으로 아니 진짜로 그러시면 원하시면 만약에 네.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얘기하면 아마 그분이 알아서 그럼 내가 그 회사에 연봉 두 배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1: 네, 네. 네.
2: 연봉 두 배를 줘도 예. 또 회사가 안정적인들 다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0: 그렇지,
2: 있고
0: 또, 어.
1: 네,
2: 그렇게
1: 맞아.
2: 또
0: 새로 시작한 데는 사실은 예,
2: 스타트업처럼 또 이렇게 도전하듯이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내가 이제 가정을 가져가야 되면 조금은 안정적인 것보다 안정적인 예, 예. 걸 좋아하는 네. 걸 가는 게 낫고 예.

0: 거야 이런 뜻입니다. 같은 여자로서 말하는 거예요.
1: 어 그래.
2: 아 그러니까
1: 느낌이야. 예.
2: 연애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됐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네. 썸이 아니잖아요. 네. 연애를 그렇죠. 시작한 지 한 달이면은 만나보다가도 두 달 만에도 헤어지고 한 달 네. 하루 만에도 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안 맞으면. 네. 근데 그 사람이 안 맞는 것도 인정은 해줘야죠. 네. 네. 그리고 좀 본인이 넘겨짚지 말고. 근데 대부분은 헤어지래요. 제 게시판을 얘기하는
1: 건데 헤어지는 게 아니라 헤어져서 보인다라는 거죠.
2: 왜냐하면 그럴 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3825님 저 같은 저 그런 말로 이별 통보한 적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대요. 또 얼굴도 모르는데 그렇게 헤어진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백용기님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세요. 자 김정옥님 헤어지는 말은 느낌이 올 거예요. 본인이 알지 않아요라고.
1: 그래요.
2: 그럼 약간 김정옥님은 요즘 뭐 이호선 씨 프로 많이 보나요? 본인이 알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막 가볍게 장난치는 게 아니고요.
0: 네.
2: 뭐 오는 걸

그렇다고 집에 있기에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쉬면서 봄날을 만끽할 수 있는 야외 도서관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서울의 야외 도서관입니다. 서울시청 앞에는 책 읽는 서울광장이 문을 열었고요. 광화문광장에는 책마당이, 청계천 모정교부터 광통교 구간에는 책 읽는 맑은 냇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의 야외 도서관에는 자유롭게 앉거나 편하게 누울 수 있는 빈백과 의자, 인디언 텐트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 빈백의 빈은 영어로 콩을 의미해요. 콩주머니처럼 만지는 대로 모양이 변하는 의자여서 기대거나 앉

0: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는데요. 일부 기간에는 운영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방문 전에 서울 야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운영 정보를 꼭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곳은요?
0: 네, 춘천에서도 5월에 야외도서관인 춘천. 물빛 책마루가 곳곳에서 운영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0: 은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2: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수요일 생방송 1부 2228. 남친이랑 어제 처음으로 야구장에 직관을 하러 갔어요. 항상 TV로 중계만 보다가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완전 신세계였어요.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게 어찌나 많던지. 제가 응원하는 팀은 졌지만 그래도 남친이랑 함께 가서 즐거웠어요. 독수리야, 다음에는 좀 잘해서 이겨보자. 어제 어느 구장에 가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초반에 잘하다가 막판에 예, 속상하셨겠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응원하고 즐기면 되는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다음 악절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잠시 발걸음이 멈춰선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멋진 다음 연주를 위한 쉼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멋진 곡이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의 평온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를 함께 건너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인지 여전히 우리는 친구로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전히 안타깝다고 해야 할까요? 고맙습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 남겨주십시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의 선물들을 또 드립니다. 김현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철. 사랑하기 좋은 날 수요일 생방송 2부. 여기는 마창 톨게이트입니다. 3355. 매일 근무하며 듣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대에는 폰 소지가 안 돼요. 휴식 시간 20분 잠시 나와 문자 보냅니다. 다시 부스 들어가서 사랑하기 좋은 날을 들을 거예요. 연휴 기간 차량 이동량이 많았는데 우리 동료분들 모두 고생하셨어요. 이 시간 부스 다섯 곳에서 이금희 씨 목소리 듣고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연주님이라고 이름까지 써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연휴에 우리는 우리만 바쁜 줄 알고 우리만 차 타고 다닌 줄 알고 아, 차가 왜 이렇게 막혀? 사람들 진짜 나들이 많이 나왔나 보다. 이 생각만 했지. 이렇게 징수하시는 분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우리가 편리하게 편안하게 물론 많이 막혔지만 그건 뭐 사람들이 많아서이니까 차가 많아서이니까 이렇게 곳곳에서 애쓰고 계신다는 걸 우린 깜빡깜빡하죠. 아 진짜 고맙습니다. 연휴에는 못 쉬셨을 테고 당연히 일이 많고 또 차량 통행이 많으니까 언제 대신 쉴 수는 있으세요? 꼭 그러시길 건강 잘 챙기시고 차량 통행 많으니까 마스크 잘 하시고 고맙습니다. 335 이분에게 랜덤 세트 보내드립니다. 이현주님 고맙습니다. 2101 아빠는 젊은 시절엔 레미콘차 그 후엔 시내버스 그리고 택시까지 평생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면허증을 반납하셨어요. 올해 77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신 거죠. 신청서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면허증을 내미는 손이 파르르 떨려서 살포시 잡아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빠, 가고픈 곳

아버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아마 아버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버스를, 택시를,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그렇게 애써주셨으니 아마도 건물을 지으셨을 테니까 이용하고 건물에서 살며 지내며 일하며 그랬을 겁니다. 아버님께 건강하시라고 전해드리세요. 랜덤 세트 2101 보내드릴게요. 사랑하기 좋은 날 2부 미래에셋증권, 베스트슬립, 일양약품, TS푸드, 서울사이버대학교, 김소형 해밀레, KB국민은행, 셀레나제, 국가데이터처 제공입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0: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1: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2: 사랑하기 좋은 날 롤러코스터 Last Scene.

0: 쌍난차가 서 있어서 차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는 곳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이고요. 홍지문 터널 한 3차로가 고장난 차로 차단되면서 뒤로는 정릉램프 이전부터도 꽉 막힌 정체가 이어집니다. 한강을 따라선 공항 일산 방향으로 올림픽대로는 동호대교부터 강변북로는 동작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내내 차가 많고 반대 구리 쪽으론 원효대교부터 강동대교 사이 1시간가량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잠실 쪽 올림픽대로도 반포부터 고장난 차가 서 있던 구리 암사대교까지 속도 줄여 지나고요. 동부간선도로와 동일로 모두 의정부 방향으로 거의 전 구간에 걸쳐 밀려 지납니다. 또 서해안선 목포 쪽 광명역 부근 주춤하다가 팔탄 분기점 3차로와 갓길 고장난 대형 화물차 처리 구간 살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3: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4: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5: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3: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4: 마리오 아울렛.
6: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7: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 이의 날.
8: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7: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9: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5월 6일 수요일 정연주 씨의 보통날. 오늘도 어김없이 집 앞에 커다란 상자 하나가 도착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집안으로 가져와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초콜릿, 쿠키, 젤리 같은 주전부리가 한가득이다. 그리고 고민형 품에 꽂혀있는 작은 카드 한 장. 사랑하는 쭈의 생일을 축하하며. 이 선물은 30년 지기 미니가 보낸 생일 선물이다. 내 생일은 5월 6일, 어린이날 다음 날. 4살 터울인 언니의 생일보다 딱 일주일 뒤. 그래서 어린 시절엔 한 번도 제때 축하를 받지 못했다. 언니 생일 파티에서 언니가 불고 난 케이크에 다시 불을 붙여 축하를 받았고, 언니가 중학생이 된 후부터는 어린이날 선물이 곧 내 생일 선물이 됐으니까 늘 섭섭했다. 나는 언니보다 사랑을 덜 받는다는 기분? 어린이날도 망치고 내 생일도 망치는 느낌. 내 존재

존재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생일이 다가오면 우울해하던 나를 미니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중학생이 돼서도 항상 인형, 소꿉놀이, 공주놀이 세트 같은 유치한 선물을 주곤 했다. 어른이 되어 미니는 서울, 나는 부산에 자리 잡았는데도 매년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고 있다. 어릴 땐 실망과 서운함만 가득했던 생일이 마흔이 된 지금은 아이처럼 기다려진다. 덕분에 이제는 알게 됐다. 그 시절 그렇게나마 최선을 다해주셨던 부모님의 사랑과 나보다 더 나를 잘 알아주는 친구 미니 덕분에 지금의 나는 매일을 생일처럼 살고 있단 걸.

0: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어쩜 이렇게 앙증맞을까. 동글동글 작은 손을 꼭 쥔 듯한 모습. 꼭 아기 손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보통 어르신이 아니더라. 공룡이 태어나기 전 그 까마득한 시절부터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았던 고생대 출신. 그 긴 세월을 견뎌낸 고독함이 짙은 갈색에 고스란히 배어있는 것 같아. 사실 꽤 독한 구석도 있더라.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어 다른 나라 사람들은 피한다고들 하던데 우리가 어떤 민족이야. 어떻게든 먹고야 말잖아. 끓는 물에 펄펄 삶고 하루 종일 찬물에 푹 담가 독소를 빼내지. 그리고 그걸 들기름에 달달 볶으면 담백한데 씹을수록 올라오는 그 구수함, 감칠맛. 나물 반찬으로 만들어서 비빔밥에 넣어줘야 하고 빨간 육개장에 넣으면 고기보다 더 쫄깃해. 또 제주도에선 이걸로 해장국을 끓이는데 그거 먹으려고 대기줄이 어마어마하게 길다는 거 있지. 그리고 삼겹살 먹을 때 아 이거 같이 굽지 않으면 진짜 유죄야. 나도 한번 빠뜨렸다가 진심으로 사과했잖아. 아이 고슈.

슈퍼주니어 쏘리 쏘리 들려드렸습니다. 저희 집은 이거에 참기름으로 묻혀서 김밥 해먹는데 완전 색다른 맛이에요. 이 윤태 씨. 아, 음식 좀 아시는 분들은 참기름을 꼭 참기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왠지 더 고소한 그 향이 막 그 강조되는 듯한 그런 느낌? 이 참기름이라고 똑 떨어지게 발음하면 약간 좀 덜 고소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참기름이라고 하신 건

김은실 씨. 들기름에 볶아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도시락 반찬 중 이걸 제일 좋아했어요. 이건 애들은 사실 이게 어른 입맛인데 이게 진짜 고소하고 맛있다는 게 어른이 되면 이거 누구나 다 아는데 애들 때는 사실 안 좋아하는 애들도 많은데 은실 씨는 입맛이 아주 건강한 입맛이죠. 이게 맛있다는 걸 아시는 건 애들 때부터 도시락 반찬 중에 이걸 제일 좋아할 정도면 건강한 입맛을 가지신 겁니다. 김근신 씨. 제주도 놀러 갔다가 이거 푹 구워 만든 육개장 첫인상에 이게 뭐지? 인상부터 찌푸렸던 게 생각나네요. 너무 걸쭉한 이것 육개장. 맛은 정말 꼬숩고 진하다. 진짜 제 인생 최고의 육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주도에서 그냥 이거 드시려고 그렇게들 그냥 줄 서서 기다리고 인생 최고의 육개장이라고 하다면서요. 김근신 씨. 이동철 씨. 또 나왔습니다. 활용법. 고등어 조림할 때 이거 밑에 깔고 조리면 쫄깃쫄깃하고 부들부들한 게 얼마나 맛있게요 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레시피를 다 읽어드리는 건 이렇게 드셔보신 분들도 있지만 안 드셔보신 분들 한번 해드시라고 레시피 알려드리면 좋잖아요. 그죠? 공유하는 차원에서. 0427 며칠 전에 이거 한 움큼 꺾어서 엄마 갖다 드렸어요. 조기조림 좋아하시는 아버지와 맛나게 해드셨대요.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리는 팔방나물입니다. 팔방미인이 아니라 팔방나물. 인정 인정. 그죠? 8440. 언니 지금 방금 한 접시 클리어했는데 바로 이것. 저희 시댁에선 여기에 굴을 넣어 볶는데 처음 먹어보고 눈이 뿅. 이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레시피 많이 얻어갑니다. 자 여러분 정답 아시겠죠? 그럼 보내주세요. 세 글자. 노래 듣는 동안 선우정아 봄처녀.

선우정아, 봄처녀, 고사리 김정남 씨. 제주도엔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주는 고사리 스팟이 있답니다. 저도 격하게 알고 싶군요. 어떻게 알겠어요. 며느리도 안 알려주는데 우리한테 알려주실 리가 없잖아요. 김정남 씨. 7165. 어릴 땐 싫어했지만 지금은 밥도둑이 된 고사리. 고사리 거꾸로 갈 때 비암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그쵸. 예, 비암이 나올 수 있죠. 7165 이어서 2947. 요즘 어머니도 직장 어르신들께서도 고사리 끊고 삶아서 말리시느라 무척 바쁘십니다. 손도 많이 가고 힘드실 텐데도 이게 다 겨울 먹거리야 하며 웃으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렇게 정성 들인 고사리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쉬엄쉬엄 건강하게 하세요.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를 대신해서 이렇게 또 인사를 해오셨고요. 2947 이어서 허필수 씨, 고사리. 아, 이 표현 너무 좋은데요? 딱 뭔지 알겠어요. 초록색 마법의 지팡이처럼 생긴 고사리. 늘 갈색 보들보들한 고사리만 보다가 처음 초록색 고사리를 톡 하고 꺾는 기분을 느끼게 되면 잊을 수 없는 손맛, 계속 꺾고 싶은 느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 진짜 표현을 생생하게 하셔서 진짜 그렇죠. 우리가 삶은 상태는 이게 갈색이지만 사실 꺾을 땐 여러분도 꺾어보셨죠. 초록의 마법의 지팡이. 야, 진짜 표현 좋다. 예, 허필수 씨. 아유, 고맙습니다. 손맛을 또 요런 데서, 고사리 꺾는 데서도. 정미정 씨. 고사리, 강원도로 시집 왔는데요. 어머니께서 고사리를 엄청 뜯어오십니다. 삶아서 마당에 쭉 펴놓고 꾸덕꾸덕해지면 빨래 빨듯이 살살 주물러서 또 그걸 말려요. 이러기를 계속 반복 또 반복. 고사리 말리려면 외출도 못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누가 그러셨죠? 손이 많이 간다고. 그러니까요. 그냥 아유, 이게 그냥 맛이 아닙니다. 정성이 반인 거죠. 백이명 씨. 고사리, 스웨덴 친구한테 고사리 부침개를 만들어서 막걸리랑 줬더니 엄지척 너무 맛있답니다. 아, 이 친구 음식 좀 아시는 분이네. 이걸... 아유, 고사리 부침개에다가 막걸리 최고죠. 4269 고사리. 저는 고사리를 진짜 좋아해요. 제사 지낼 때마다 제가 몰래 고사리 먹는 거 할머니가 눈 감아주셨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고사리가 짱. 그러셨군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얼마나 이쁘셨을까. 그렇게 잘 먹는 손주가. 4169 사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정답 고사리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9249 장인혜 씨 신청곡 휘성 사랑은 맛있다. Just wanna fall in love, love.

0: 볼 수 없을까?
1: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Stay.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수요일 생방송 4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24살인데요. 4169. 아 24살. 제가 이번에 취업에 성공하면서 자차로 출퇴근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요. 무지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가서 라디오를 듣는다고 말했더니 글쎄 뭐라는 줄 아세요? 저보고 늙은이래요. 라디오처럼 힙하고 재밌는 게 어딨다고. 아직 라디오의 재미를 못 느끼는 그분들이 너무 안타깝네요. 라디오 더 흥해라! 언니들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것만 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따로 돈이 들기래요. 뭐가 들기래요. 게다가 이렇게 사연 보내죠? 선물도 보내드리거든요. 4169 이분에게 사회 초년생 세트 보내드릴게요. 내용물은 받아보시면 알아요. 이도엽 씨. 누나, 원룸에서 혼자 자취하는데요. 꽃 피는 봄 되니 너무 외로워서 반려 거북이 한 쌍을 키우게 됐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꽁냥꽁냥 연애하는 걸 보는 게 더 외롭고 힘들어요. 저도 알콩달콩

누굴 만날 기회가 없어요. 나가세요. 나가셔야 됩니다. 이도엽 씨에게 독신 남성 세트 보내드리고요. 진짜 도엽 씨 좋은 일이 있어서 커플 되잖아요. 우리 커플 세트도 마련되어 있어요. 나중에 꼭 그거 받아가실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비밀의 화원 이상은 044의 신청곡.

0: 멜로망스의 부끄러움, 정지소의 이럴 때마다 상상해 다음에 들려드렸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현대자동차 하이엠솔루텍 제공입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퇴근하고 계신가요? 도착할 때까지 저와 함께 하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잠시 후에 만나요.
0: 사랑하기 좋은 날 5월 선물입니다.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존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오로탄 휴식 카키자 웰리스 시그니처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피부 시간을 되돌리는 스킨 MD 엑소 레디언스 세럼,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며 무척 따뜻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많지 않지만 바람이 강해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겨 나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게 손잡했던 서울 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이고요. 홍지문 터널 안을 막고 있던 고장난 차 조금 전 처리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종암분기점부터 홍지문 터널 쪽으로 조금씩 정체가 남아있고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모두 강서 쪽으로 동작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지체 서행하는데요. 이 사이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신월 여의지하도로는 인천 방향으로 신월 부근 통과 아직은 어렵습니다. 이 밖에 부산 쪽 경부선은 한남에서 잠원 사이와 신갈 분기점 부근으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

볼륨 스튜디오에 우리 매니저님이 종종 강아지와 함께 오시는데요. 그 친구가 등장하잖아요. 모두의 목소리가 이렇게 변합니다. 쿵자야! 어떡해! 오, 너무 예뻐! 내 안에 있던 삼단고음을 꺼내서 맞이하는 애정하는 존재.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누구예요? 강아지? 조카? 할머니? 아니면 귀여운 후배나 유쾌한 친구? 딱 떠오르는 누군가 진짜 고맙네요. 나의 행복 지킴이잖아요.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화사의 So Cute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진짜 너무 귀여운 거 보면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되잖아요. 어머! 어머! 어머! 저희 이제 부장님 강아지인데 가끔씩 이렇게 데리고 오세요. 이름이 콩자고 푸들인데 약간 회색깔, 하얀색, 검정색 이렇게 섞여있는 되게 매력적인 털색을 가졌고 막 애교가 저한테는 많이 없는데 간식 보면 되게 애교가 많아지고 장기자랑도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3등 고음을 하게 하는 나의 존재. 저는 지금은 확실히 제 조카밖에 없네요. 어제도 영상통화했는데 바나나를 먹는데 진짜 음미하면서 먹는 거예요. 바나나를. 바나나를 엄청 좋아한대요. 근데 바나나를 먹는데 눈을 막 꽉 감으면서 뭐 이렇게 먹는데 언니 이거 진짜야? 바나나 이렇게 좋아할대요. 바나나 엄청 먹어. 그래서 와 엄청 달콤하고 맛있나 보다. 네, 그래서 막 그랬거든요. 정민규님은 강아지나 아기 보면 저절로 이 톤이 나오죠. 아 그렇죠. 홍영대님은 콩자반의 줄임말은 아니겠죠. 제가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어 우리 콩자 사진 나왔다. 콩자 예쁘죠? 되게 근데 진짜 솔직히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게 생겼고 장기자랑도 많고 아, 그 입이 되게 조그맣잖아요. 근데 저 입으로 그렇게 간식을 원하는 그 열정 그게 진짜 그 친구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저는 푸들을 키웠어서 그런지 푸들을 진짜 너무 제가 또 귀여워하기는 해가지고 콩자반의 줄임말 맞대요. 진짜요? 그렇대요. 콩자반 얼굴 동글동글해서 그러셨나 보다. 정여미님은 저는 제 반려견 뽀요요. 뽀를 보면 엄마 미소가 자동으로 나와요. 뽀야 사랑해 해주셨는데 뽀도 엄청 귀엽게 생겼을 것 같다. 5238님은 6살짜리 우리 손녀 요즘 멋부리느라 마트에 가면 머리 장식품들만 사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땡깡이 너무 심해서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해주셨는데 대박이다. 이게 관심 가는 포인트가 하나씩 있어요. 반짝이 좋아하는 친구들 있고 머리 장식 좋아하는 친구들 있고 신발에 또 엄청 집착하는 아가들도 있고 머리 괜찮아요. 아직 건강해가지고 이렇게 바짝 묶어도 괜찮습니다. 6789님 사람과 동물만 가능한가요? 저는 택배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문 앞에 상자가 놓여있으면 내적 3단 고음을 지릅니다. 왔구나. 내 옷 뜯어보자. 어, 근데 진짜 이게 소소한 행복이죠. 소소한 행복. 저는 택배가 오는 거에 설레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6789님이 너무 귀엽게 또 느껴지네요. 43

엄마랑 이렇게 관리 데이트를 하다니 진짜 대단하시다. 자주자주 이렇게 데이트 하세요. 양현진님, 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오늘부터 야근 시작했어요. 쩡디 목소리를 퇴근하고 듣고 싶은데, 아, 회사에서 듣네요. 오늘부터 말일까지 야근해서 신고해야 되니까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지금 5월 너무 바쁘죠. 세무하시는 분들 진짜 피곤하실 텐데, 현진님 우리 조금만 힘내서 5월 지나가면 6월에 우리 좀 재밌게 좀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파이팅 하세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옵니다.

저 이렇게 됐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아. 이런 날엔 무조건 서풍이지. 햇살 한번 먹어볼까?

나가서 그냥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좀 힘들기는 하지만 저는 선배님께서 좀만 지나면 좀 더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듭니다. 아, 햇빛이 근데 요즘 좀 세기는 세죠. 그쵸? 강은아님, 아이고 비염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알러지라니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약을 계속 챙겨 먹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쵸? 고상원님, 만성비염 환자는 완전 100번 공감합니다. 날 좋고 바람도 기분 좋게 부는데 코는 되게 간지러워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정지되는 느낌이잖아요. 즐기는 게 뭔가 이어지지 않고. 유건아님은 강아지 좋아하지만 강아지 알러지 있는 느낌이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아. 강아지 너무 좋아하는데 만지면 바로 이게 반응 오는 분들. 9236님, 쩡디 재채기 소린가 해주셨는데 우리 볼륨 팀이 이렇게 다 저장해 두셔가지고 제가 라디오 하다가 진짜 찐 재채기를 했던 순간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두 번 정도 있었나요? 두세 번? 그 중에 하루입니다. 922님, 저도 겨울의 분위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분위기 못 죽여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따뜻하게 입으시면 돼요. 두껍게. 두껍게 많이 입으시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윤수연님, 햇빛 알러지 겪어본 사람만 아는 고통. 저도 햇빛 알러지가 있어서 여름에 샌들도 못 신고요. 완전 무장하고 다녀요. 햇빛 맞으면서 마라톤 해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렇겠다. 그러니까 나시에 반바지 입고 뛰는 러너들 보면은 되게 부럽겠다. 수연님 그래도 얇은 거 요즘에 되게 가벼운 거 티셔츠 같은 것도 많이 나오니까 러닝은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밤에 뛰어도 너무 좋거든요. 0407님, 사연자분 햇빛 가리려면 얼른 양성시켜. 이미 있으실 것 같아. 햇빛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필수지. 박준규님은, 근데 저는 비 오는 걸 진짜 좋아해요. 폭우도 좋고 천둥 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이런 날씨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저 이상한 거 아니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당연하죠. 저희 엄마도 비 오는 날씨를 제일 좋아하세요. 어렸을 때 진짜 이해가 안 갔거든요. 엄마는 왜 비 오는 날이 좋아? 난 진짜 칙칙하고 별론데? 이랬는데 엄마는 그냥 차분하고 되게 감성적이란 얘기 그땐 안 했던 것 같고 그냥 되게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시원하고 좋다? 이렇게. 4629님은 저는 비염이 있어서 재채기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진짜 재채기 많이 하다 보면 체력 방전돼요. 재채기 하다가 코피 돌렸어요. 완전 공감합니다. 이게 압력

0: 좋다.
1: 여러분, 저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어요. 근데 DJ가 매력 있어요. 어떨 땐 청순하고 어떨 땐 깔깔마녀 같아요. 근데 매력 있어요. DJ가 빵순이라
2: 빵을 많이 줘요.
3: 땡예.
1: 야근할 때도 듣고 운전할 때 산책할 때 항상 들어요. 근데 각오할 게 하나 있어요.
4: 한번 들으면 못 끊어요. 저녁에는 볼륨 못 참아요.
3: 내일 저녁 8시에 놀러오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6756님, 쫑디 치킨 먹고 싶어요? 43치킨님이라뇨. 오늘 야식 치킨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모르게 4377을 치킨님이라고 걸렸다. 바로 스무스하게 넘어갔는데 어떻게 이걸 또 집어내셨지? 대단해. 김정록님, 곧 어버이날이라 여자친구 매장이 바빠서 도와주러 왔는데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정록님 진짜 다정하시다. 정록님도 바쁘실 텐데 매장 도와주러 가신 거예요? 두 분 매장 정리 다 끝나고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네요. 2307님은 1년 된 신입사원이 선배님 덕분에 1년 버텼어요 하면서 이쁜 머리핀을 선물해주네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후배들이 먼저 이렇게 다가와서 선물해주면 그렇게 막 기분 좋지 않아요? 너무 막 마음이 예쁘고.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있지 리아가 처음에 저랑 친해지고 두 번째 만났을 땐가? 저한테 그 드림캐쳐를 사온 거예요. 언니 혹시 잠 못 주무실까 봐요. 이러면서 잘 주무세요. 이러면서 드림캐쳐 줬는데 속으로 나 되게 잘 자는데. 그래서 다행히 언니가 불면증은 없어. 내가 고맙다 야. 이러고 이제 제 침대 맡에다 두고 제 첫 자취 생활을 같이 쭉 시작했던 게 또 기억이 나네요. 1736님. 초삼 아들한테 어버이날 선물 미리 받았어요. 아들이 학교 시간보다 좀 늦게 오길래 기다렸는데요. 초콜릿 사느라 늦었더라고요. 초콜릿이 10개 들어있었는데 아들이 9개 먹고 제가 1개 먹은 건 비밀이에요. 거의 그러면 아드님이 드시고 싶으셔서 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도 초등학교 3학년에 이렇게 아빠 선물 사오기 쉽지 않죠. 먹고 싶은 거 막 사올 텐데. 1099님은 안녕하세요. 아이 둘 아빠입니다. 최근 투잡으로 야간에 운송업을 하게 돼서 라디오를 처음 들어요. 힘내라고 응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요. 진짜 아버님들 최고예요. 너무 멋져요. 제가 저희 형부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또 에너지를 느끼고. 1099님, 운송업 할 때 안전운전 하시고요. 아빠를 엄청 나중에 존경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건강하세요, 아빠. 잠시 후에는 못 참아 펜타곤의 포엠남 진호님과 함께합니다. 좋아서 싫어서 기대돼서 설레서 답답해서 웃겨서 등등 못 참겠다 하는 것들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권진아의 롤리나이트.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부 시작했습니다. 8233님, 제가 요즘 야근을 많이 해서 얼굴 살이 쏙 빠졌는데요. 할아버지께서 안쓰럽다며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과 항정상을 사다 놓으신 거 있죠. 얼른 오라고 전화하셨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어떻게 이걸 딱 캐치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지? 진짜 얼마나 옆에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8233님, 할아버지랑 맛있게 드세요. 삼겹살 한정살. 2446님, 고3인 우리 딸 5월 모의고사 보는 날이에요. 연휴 내내 놀길래 엄청 잔소리했는데요. 사실 엄마가 마음이 불안해서 그랬어. 네가 더 긴장되고 걱정도 많을 텐데 미안해 딸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거라 믿어. 남은 수능까지 좀만 힘내자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내일이 모의고사래요. 내일이. 근데 진짜로 잔소리를 엄마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압니다. 엄마가 해줘서 정신 차리고 할 때도 있고. 2446님, 따님분 내일 모의고사 잘 볼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4629님은, 아, 근데 쟤네는 왜 맨날 뽀뽀해요? 관심이 많으시네 진짜. 아니 우리 콩들이 뽀뽀하는 게 그렇게 질투나요? 노래는 무슨 일이야 또. 갑자기 진짜 얘네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콩들이 막 콩순이로 보이잖아? 제가 뭐 이따가 살짝 돌려놓을게요. 보기 혹시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돌려놓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못 참아 볼륨의 꾸꾸왕 진호씨와 못 찾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보이는 라디오도 활짝 열어뒀으니까요. 어플콩으로 접속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6: 카페페 주문.
5: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6: 카페페 주문.
7: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

0: 못참아 볼륨에 꾹꾹 포엔남 펜타곤 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얼굴이 더 이뻐진 것 같아요.
1: 아, 좀 부었는데 네. 예쁘게 표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0: 뽀얘졌어 되게, 그쵸? 네.
1: 아, 오늘 그 샵을 못 가가지고 이제 차에서 혼자 이렇게 좀 두들겨 봤어요.
0: 근데 잘한다 혼자.
1: 이제 좀 늘었어. 저번에 네. 저한테 쿠션을 뭐... 조금 더 하라 그랬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쿠션을 조금 더 하니까 괜찮더라고.
0: 어, 낫네 낫네. 훨씬 낫네.
1: 이게 알겠어. 여자분들이 왜 계속 두들기고 있는지 알겠어.
0: 계속 왜 덧칠하는지 알겠죠.
1: 오래 두들길수록 흡수가 되더라고요.
0: 그렇죠. 이게 잠깐 한 바탕만 하면 안 되고 한 두 그러니까. 두 바탕 세 바탕 해야 돼요.
1: 그리고 한 10분 응. 있다가 한 번 더 보면 그렇죠. 좀 부족한 데가 또 보여.
0: 그치. 내 피부가 먹거든 또 얘네들을.
1: 그리고 또 응. 다시 해야 돼.
0: 응, 그렇지.
1: 그렇게 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0: 아, 그래도 더 이뻐진 거구나.
1: 감사합니다.
0: 1951님. 전 수요일마다 진호님 보는 걸 못 참아요. 진호님 매력이 무궁무진하거든요.
1: 아우, 감사합니다. 아.

0: 그리고 일본어 실력이 늘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입니까?
1: 어,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더니 효과가 네. 있었나 봐요.
0: 아, 진짜 열심히 했죠.
1: 어떻게?
0: 아, 근데 아, 예상한 거보다는 유려하지 못했어. 아, 조금 더 잘하고 싶었는데 일본인 친구가 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1: 아, 일본인 친구요? 네. 아, 제가 어떻게 아는 사람이 있긴 한데 어떻게 소개시켜드려야 되나?
0: 아, 그건 좀 생각해.
1: 아, 그래요? 부부야 부부.
0: 아, 부부예요?
1: 어, 부부예요.
0: 아, 제가 지금 친구 너무 많은 것 같아서
1: 친구 너무 많아서
0: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0: 6848님, 몇 주 동안 세 번째 사연을 계속 못 읽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진호님, 세 번째 사연에서 읽고 싶은 대사 하나 읽어주면 안 돼요? 해주셨어요.
1: 세 번째 사연은 사실 강아지에 대한 사연이거든요.
0: 하나 읽어주세요, 사나.
1: 그래서 이렇게

0: 썼던 것 같아요.
1: 되게 순수하면서도 되게 표현을 잘해준 가사다.
0: 아, 반응이 좋으니까 역주행할 것 같은데.
1: 역주행. 민용기님, 진호님은 무슨 노래, 모든 노래 중에 락이 퍼컬인 것 같아요.
0: 오, 감사합니다.

다시 남자를 몰라 끝사랑까지 싹 다 불렀고요. 마지막 곡은 이걸로 했습니다. 2, 3, 3, 7.

0: 30대, 40대 남자 청취자분들 제 마음 뭔지 아시죠? 우리 이거 못 참잖아요. 아무튼 저 그날 홍코노 1시간 반 즐겼습니다. 추억의 노래 듣고 노래방 못 참아 사연이었습니다.
1: 아 근데 진짜 못 참는 곡들로만 완전 꽉 찼다.
0: 그니까 솔직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안 따라 부를 수 없잖아요.
1: 무조건 해야 되고요.
0: 무조건.
1: 그 중간에 간주 점프도 하면 안 돼 그 노래는.
0: 아 그 노래는 진짜 반주도 들어야 돼. 아 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왔어요. 노래방 애창곡 있으세요?
1: 아 일단 저는 이게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노래방은 사실 거의 안 가잖아요.
0: 안 가, 안 가.
1: 거의 안 가는데 이제 가끔 가게 되면 안 불러요.
0: 어? 네. 진짜요?
1: 왜냐면 너무 잘난 척 하는 것 같잖아.
0: 아 그래? 네.
1: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서 안 부르고 있다가
0: 그럴 수 있겠다.
1: 그러면은 근데 속으로 이제 그거를 원하지. 옆에 있는 사람이 너는 왜 안 불러? 너도 한국해.
0: 어, 그럼 거기서 이제 각 잡고 부르는구나.
1: 거기서 각 잡고 부르는 노래가 이제 데스페라도.
0: 데스페라도.
1: 이글스의. 아그 노래 딱 불러주면 이제 마지막에 그 부분이 있거든요. Let somebody love you 하면 다 같이 Let somebody love you. 근데 You better let somebody love you.
0: 와우.
1: 뭐 이런 거 하는 게 있어요.
0: 어, 전 노래방에서 근데 팝송 부르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1: 그래서 내가 안 하겠다고 했잖아.
0: 아니 나 노래방에서 네. 저는 제 애창곡이 이제 아무래도 백지영 선배님 사랑하네.
1: 사랑하네.
0: 어, 사랑하네.
1: 아, 국물이죠.
0: 그리고 박기영 선배님의 나비.
1: 나비.
0: 어, 나비. 아 그리고 또 뭐 했지? 발라드 종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1: 거미님 노래 안 부르세요?
0: 아 거미 노래도 부르죠.
1: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0: 아유 부르지.
1: 불러야 돼. 불러야 돼.
0: 아 꽃피는 봄이 오면.
1: 아 국룰이다.
0: 약간 넌 네가 떠난 거로.
1: 약간 남자도 그 어. 눈의 꽃 못 참잖아.
0: 아 눈의 꽃 못 참지.
1: 눈의 꽃 안 돼.
0: 그런 거야. 각자에 다 있다니까요. 오구공사님께서 네. 맞아요. 못 참아요.
1: 못 참죠. 못 참죠.
0: 와 한 시간 반을 근데 혼자서 노래할 수 있는 게 너무 대단하다.
1: 그 끼가 있으신 분인가 봐.
0: 맞아.
1: 고해도 근데 부르셨을 것 같아요.
0: 고해 그랬을 고해. 것 같아요.
1: 네 이래경님. 남자들은 노래방에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별 노래만 불러요.
0: 막 사랑스러운 거 잘 안 부르죠.
1: 아유 좀
0: 뭔가
1: 그렇죠.
0: 처절한 거 부르죠.
1: 좀

0: 21 선배님 I don't care 에에에에에에 저쪽에서 많이 안 움직여 저쪽 가 에에에에에에 이쪽에서 안 한다?
1: 그럼 이제 아이들은 또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척 이렇게 하고
0: 그래서 안 간 지 오래된 거 다 나를 피하는 것 같아 안현씨님
1: 네 여자들은 소찬이 언니 노래 못 참죠 마야 언니도 정대인 아, 그 세대 아닌가
0: 그렇죠
1: 진달래꽃인가
0: 아 진달래꽃 아 그쵸 어, 그쵸, 그쵸
1: 그거랑 이제 티얼스
0: 티얼스 치아 아 잔인한 그건가
1: 맞아요
0: 아 잔인아 오빠 더 높은다 봐
1: 여자라
0: 나를 여기까지는 마
1: 가야죠
0: 가야죠 저희가 노래방 때문에 너무 신이 났긴 했는데 저희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은 거죠? 좀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실시간 못 참아 사연 하나씩 또 뭔가를 읽어볼게요
1: 네.
0: 이경민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갔다 와서 공복에 체중계에 올라가요 어쩌다 늦잠 자서 몸무게 못 재고 출근하면 하루 종일 찝찝하고 불안해서 못 참겠더라고요. 오. 두 분도 항상 몸무게 재시나요? 해주셨는데
1: 어, 저랑 똑같으세요. 저도 못 참아요.
0: 어? 진짜?
1: 저도 매일매일 체중 체크를 해야 돼요.
0: 어, 나 못 참아. 재는 거 못 참아.
1: 네, 그 마지노선이 있어. 마지노선을 넘으면 이제 내가 오늘 한 끼는 좀 식단을 해야겠다.
0: 샐러드 먹고 이렇게?
1: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0: 근데 이게 한번 풀리면 다 풀려요. 저도 맞아, 맞아. 풀렸어요.
1: 아, 풀렸어요?
0: 저는 데뷔하고 한 5년차 때까지인가? 4년차 때까지 저희가 맨날 맨날 거의 뭔가 이렇게 이런 식단과
1: 오래 했죠,
0: 강한 이제 눈초리 속에 있었다 보니까 그게 좀 제가 싫어가지고
1: 그래 그게 아, 남아 저는, 마음에
0: 그 저희는 그게 있었어요 연습생 때 키에 따른 몸무게가 있었어요
1: 아 그래, 맞아, 맞아 맞아
0: 그래서 뭐 160이면 몇 키로
1: 맞아
0: 뭐 162하면 몇 키로 이런 게 있었었는데
1: 그리고 저는 그게 있었어요 이 몸무게를 넘지 못하면 그 이 몸무게를 넘으면 고를 수 있는 메뉴가 식당에서
0: 없었어?
1: 계란찜이랑 삼치구이 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0: 어, 진짜 너무하다
1: 네 진짜 그랬어요
0: 근데 그렇게 하는 기간도 필요하기는 한데
1: 아, 필요하죠
0: 어,
1: 다
0: 필요하기는 해요
1: 잘 되라고 하는 건데
0: 근데 다들 자기가 원할 때 이뻐지더라 누가 야 이뻐져라 살 빼라 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티 안 나게 또 어디서 먹나 봐 맞아. 되게 애들이 안 빠져
1: 카메라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아 빼야겠다
0: 그때
1: 싶을
0: 빼야 되겠다
1: 때가
0: 싶은
1: 옵니다.
0: 거지 네. 4566님
1: 네 후추 뿌리기 못 참아요 특히 가루로 된 후추 그거요 온갖 음식에 후추를 다 뿌려요 아이스크림도 후추 뿌리면 맛있다고 해서 뿌려 먹고 국물 음식도 계란 후라이에도 다 뿌리는 저를 발견해요 이제 그 특유의 느낌이 빠지면 너무 아쉬워요
0: 아 후추 맛있죠
1: 아 그 노란 뚜껑 말씀하시는 거죠?
0: 아, 노란 뚜껑.
1: 아 이거 맛있지
0: 아 맛있지
1: 아 너무 맛있죠
0: 후추 자주 뿌려 드세요 어떠세요?
1: 어 이제 국물 먹을 때 못 참는 거
0: 설렁탕 이런 거?
1: 그쵸 그쵸
0: 아 맛있지
1: 그 또 애매하게 넣으면 넣은 것만 못해
0: 많이 넣어야 돼
1: 어 많이 넣고 차라리 후추 맛 팍 나고 좀 매콤한 게 좋더라고요
0: 근데 어차피 가루여가지고 그거 다 뭉쳐봤자 뭐 하늘이나 되겠어요
1: 그래요
0: 얼마 안 돼요
1: 맞아요
0: 3932님 웃음을 못 참아요 저는 제 드립에 제가 웃는 그런 사람입니다 괜히 혼자 웃고 나면 좀 창피하고 그래요 아우 하지만 내 드립 못 참아 해주셨네요
1: 어 이게 그 개그

0: 박기영의 시작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다.
1: 아, 그 옛날 그 학창 시절이 떠오르네요.
0: 그쵸. 근데 이 노래 진짜 높잖아요. 근데 너무 안 높게 들리는 게 포인트.
1: 그러니까 노래 너무 잘하셔가지고.
0: 그쵸. 아, 박기영 선배님 저랑 생일 똑같으시거든요.
1: 아, 진짜요?
0: 네.
1: 저

0: 정신 안정을 위한 키캡.
1: 아니 그럼 좀 불안하거나 뭐 이럴 때 하는 그런 아이템 있어요?
0: 저는 불안할 때 전 손에 땀이 나거든요. 그래서 손에 땀을 계속 닦아요.
1: 아 그냥 닦기만 해요?
0: 이렇게 이렇게 다리 쪽으로 이렇게 손을 계속 이렇게 땀을 닦아.
1: 네. 그러면은 약간 그런 파우더 같은 거 들고 다니면 좋겠다.
0: 손에다가 땀나지 말라고.
1: 딱딱딱딱하면은
0: 딴데 나는 거 아니야? 데어드
1: 다니죠? 아니 파우더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네. 전혜원님, 요즘 어린 아이들도 키캣 엄청 가지고 다녀서 귀가 따갑더라고요.
0: 이거 그 열쇠고리에 하는 맞아. 분들도 많더라고요.
1: 그래, 이게 소리가 커가지고 아이들이 여기서 누르고 저기서 누르고 하면 좀 정신없지.
0: 좀 소리 쪽 작은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 눌렀을 때 그 쾌감은
0: 쾌감만
1: 똑같은데.
0: 있게.
1: 슬아님.
0: 네, 저도 키캡 키링 있는데 진짜 중독성 대박이에요.
1: 아, 이거 진짜 좋구나. 이상복님, 금지시키려고 하는 건 반칙이죠. 근데 이게 안 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0: 요새 키캡도 키캡인데 저 최근에 유행하는 뭐 누가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고무 공인데
1: 막부볼인가? 그거 이름 있어.
0: 뭐 아무튼 그건데 그거 왜 하는 거야? 하고 했다가
1: 좋아요?
0: 내가 그 자리 끝까지 내가 그거를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
1: 나는 그거 네. 그 약간 ASMR처럼 해놓은 거 들으면 좋던데요? 푹 딱 까지고 그 다음에부터 이렇게 계속
0: 맞아,
1: 누르는
0: 맞아.
1: 거.
0: 그 조각 하나하나 이렇게 다 좋던데? 해야 되는데

0: 이렇게 넣어.
1: 하나보다.
0: 차라리 이게 낫다.
1: 그치 그치. 괜찮죠. 심현정님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저소음 키캡 발명합시다.
0: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2: 여러분, 쩡디와 즐거운 시간 꽉 채우셨나요? 볼륨에 이어서 못 참는 거 하나 더 있죠? 잠시 후 10시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연애 전혀 모르겠어요. 볼륨의 인기왕 윤지성 씨와 재밌는 연애 이야기 나눠볼게요. 내일도 보이는 라디오 열어두니까요. 많이 놀러오세요. 오마이걸의 리얼 월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나이.

안녕하세요. 배우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준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준우와 함께 철새들을 볼 수 있는 충남 서산 버드랜드에 다녀왔어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할 수 있어 창밖 풍경을 온전히 즐기며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철새들이 가득한 전시관과 동지 전망대까지 돌아본 후 준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이야.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1: 콩.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다이어트 없는 날. 제가 뭐 다이어트 데이까지는 이해했는데 노 다이어트 데이가 있었군요. 이게 단순히 칼로리 걱정 없이 마음껏 먹자라는 뜻이 아니라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다양한 몸을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하자라는 취지가 담긴 날인데요. 이 뭔가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공감을 하는 바가 있고 또 건강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다이어트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기사가 많이 났었었나요? 일단 제 이름 자체가 좀 기사 찾아보기 힘든 이름이어가지고 저는 제 기사 뭐 이렇게 잘 확인을 못하는데 아 몇 년새에 걸쳐서 이 다이어트로 이렇게 호들갑을 많이 떨어놔가지고 그래 내가 뭐 어디가 맨날 다이어트한다 지금은 다이어트 진행 중이다 지금 순전히 가고 있다 오늘은 약간 뭐 올라왔다 이러면서 제가 호들갑을 떨어놔가지고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역시나 뭐 사람이 바뀌면 사람이 아니죠. 이번 연도에도 한키라에 제가 다이어트 공약을 걸지 않았습니까? 이제 7월까지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예전에는 제가 그때그때 막 몸무게도 공개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말씀드렸죠. 조금 쪼갰습니다. 7월 7일까지 공개하지 않고 그날 제가 몸무게 직접 발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정미정님. 오늘 다이어트 없는 날이라서 신나게 과자 두 봉지 먹었어요. 꽃갈 모양 과자랑 닭다리 모양 과자라고 하셨고요. 미정님 다이어트 없는 날인 걸 아셨나요? 아니면 뒤늦게 그냥 다이어트 없는 날 핑계를 대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괜찮습니다. 제가 이 둘 다 이 과자 둘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합격 합격 드리겠습니다. 합격 목걸이 드리겠습니다. 미정님 김혜정님 오늘 어쩐지 더 많이 마음 편하게 먹고 싶더라니 다이어트 없는 날인 걸 은연중에 알고 있었나 봐요. 너무 좋다라고 하셨고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또 뒤늦게 마음에 좀 위안을 얻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선희님 하 다이어트 없는 날인 줄 알았으면 오늘 홈트도 안 하고 야식도 먹는 건데 이제 정말 여름이 다가오겠다 싶어서 월요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했거든요. 샴디 빨리 알려주지. 지금이라도 야식 먹을까요? 하하하 하고 약간의 너스레 문자 하하하 보내주셨는데 지금 굳이 배고프지 않은데 억지로 다이어트 없는 날이라고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에겐 또 마법의 데이가 있잖아요. 치팅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팅데이 주말에 너무 참기 힘들 때 조금 건강하게 하시는 게 이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참으실게요. 오늘은 김선아님 내일 건강검진하는데 오프닝 듣자마자 식빵 한 조각 지금 바로 주워 먹었어요. 오예 라고 하셨는데 아 대장내시경은 안 하나 보다. 그죠? 이제 보통 내시경 쪽으로 가면은 이제 금식이라 가지고 못 드시는데 아 보통은 그리고 건강검진하는 전날에는 왜 미세하게라도 몸무게를 좀 줄여서 미세하게라도 건강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는데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어플 콩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 코너 한해만에와 내일의 맛, 그리고 자이로 드랍도 아트인 날이죠. 매주 한 키라 스케줄 하고 나면 기가 빨린다 그래요. 그래서 야식을 먹게 된다는 분입니다. 우리 허약한 기타리스트 허기 자이로 씨와 함께합니다. 짝사랑, 썸, 연애, 이별에 관한 사연 미리 드랍해 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4465님, 샴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 이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해 만해.

7555님 직업 특성상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서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마셔요. 나름 각성 효과가 좋아서 도움이 되는데 찾아보니 부작용도 많다고 하네요. 에너지 드링크 끊을까요 말까요? 피곤해서 졸음이 밀려올 때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들고 눈이 번쩍 뜨이는 효과 누릴 수 있지만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이 많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에너지 드링크를 장기간 규칙적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01의 에너제틱 듣고 왔고요. 한 해 만에 오늘은 7555님이 보내주셨고요. 일 때문에 자주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 끊을지 말지 결제 드렸는데요. 제가 전문가 말씀까지 제가 인용해가지고 좀 전문가 톤으로 말씀드렸더니 정혜민님께서 아니 말투 왜 저래? 장한성님께서도 샴디 말투 부작용이 심한데요.

0: 안 되셨어요.
1: 아니, 호선 씨가 궁금해 하셔가지고 설명 잠깐 드리면 어제 또 도전 좀 하네. 제가 미션 실패로 자이로 씨, 웅 씨에게 너 무슨 우유 좋아해? 나는 I love you라고 깨톡을 이제 두 분께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자이로 씨는 좀 당황하셨고
0: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죠.
1: 웅 씨는 시비 거시는 거예요?

0: 드려야겠죠. 네. 자, 혹시 부모님한테 받은 선물인데 여자친구한테 받았다고 거짓말해 본 적 있나요?
1: 나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일단 부모님한테 뭘 받아서 이게 부모님한테 받는 선물은 그래도 약간 좀 그 뭔가 여자친구분이 선물해 준 느낌이랑 좀 다를 거 아니에요?
0: 좀 오래된 뭐 오래된 그렇겠죠. 목걸이.
1: 목걸이 뭐 이런
0: 오래된 뭐 도장.
1: 아, 예,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0: 그렇지.
1: 한 번 있어요?
0: 저도 부모님한테 받은 선물 자체가 없어요.
1: 저도 없죠. 저도 없어요.
0: 부모님한테 또
1: 부모님은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게 선물이죠.
0: 그치, 선물이죠. 내리받을 수 있다는 건 좀 사는 집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좀 사는 집이고. 일단 이게 좀 여러 군데서 난 좀 안타까웠어.
1: 어떤 게요?
0: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좀

0: 것 같아요. 느낌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신 것 같기도 한데.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뭔가 솔직한 마음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그쵸. 뭐 기념일에는 나는 그래도 뭔가 서로 좀 챙겨주는 그런 이벤트라도 1년에 한 번인데 나는 그

0: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이야.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메디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베페 주문.
3: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베페 주문.
5: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6: 여러분은 지금 KBS

0: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터 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습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터 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1: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터 라디오.
0: 언제든 자리 네. 비우실 때 네, 불러주시면.
1: 아니요.
0: 아 쉬시라니까요.
1: 아니요.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게요.
0: 아 그래요? 파이팅입니다.
1: 네, 광고 듣고 땀띠 스팟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자이로 드랍 더 하트, 짝사랑, 썸, 연애, 이별, 재회 등등 사랑에 관한 모든 사연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자이로 씨가 안내해 주세요.
2: 네,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소개된 분께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1: 네, 아 저희의 또 마음을 담아가지고
2: 그렇죠.
1: 선곡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페노메코의 겐 아니야 파트 2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0: 놓치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 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 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1: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기금비. 한해의 키스더 라디오에서 드리는 5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퀸에서 화산 백토 파우더 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하에서 로맨틱 타임 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여자친구랑 같이 온 건데 우물쭈물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네 봤어요. 근데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는 겁니다. 하늘에 맹세코 그분이 마음에 들거나 바람을 피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너무 처음이라 놀랍고 신기하고 좀 기뻐서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번호를 알려주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매서운 눈빛으로 누구야? 하면서 의심스럽게 물어봤고 아니

0: 승차해서 여자친구한테도 보내줬습니다.
1: 자랑이다.
0: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남자친구가 좀 매력적이고 인기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이분께 선물로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리겠고요. 네. 영화관 데이트하러 갔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여자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누군가 마음에 든다며 번호를 물어봤고 사연자분 피셜 살면서 처음

0: 잘 없을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1: 저는 그것도
0: 들고.
1: 장난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0: 그래서 그런지 또 이분이 또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1: 근데 아. 기쁘다고 주면 어떡해.
0: 아, 근데 솔직한 마음이긴 해. 놀랍고 신기하고 기뻐서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되게 솔직해.
1: 맞아요,
0: 사실
1: 맞아요.
0: 남자라면은 뭐 여자친구 유무를 떠나서 놀랍고 기쁠 수 있죠. 나 그래도 나쁘지 않아.

0: 뭔가 이 불안감을 확실히 더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언제 지금 나타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저렇게 긴박하게 뭔가를 주고받았다?
1: 네.
0: 잠깐만. 이거는 내 뒤에서도 더 심하게 하지 않을까?
1: 그치.
0: 이런 불안감까지 한번 주신 것 같아요.
1: 자유로 씨, 제가 좀 말실수를 한 것 같거든요.
0: 네.
1: 반응들이 좀 와 있는데. 좀 몇 개 읽어주세요.
0: 큰일 났네. 다음 주부터 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샴디 번복해요. 샴디 편들 걸 들어야지. 샴디 홀린 듯이 번호 준 적 있나 봐요.
1: 지금 여론이 좀 안 좋습니다.
0: 여론이 진짜 네. 안 좋습니다.
1: 여러분, 제가 편든 게 아닙니다.
0: 네, 그냥 형 지금도 그냥 평이하게 얘기한 거예요.
1: 여러분, DJ의 덕목 뭡니까? 디스크 잡기의 덕목이 뭐예요?
0: DJ의 덕목?
1: 네.
0: 올바른 얘기하기.
1: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의 사연에 공감해드리는 거.
0: 아, 그렇죠.
1: 지금 사연자분이 누구예요? 남자분입니다.
0: 네네.
1: 남자분 사연의 입장에서 네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0: 지금 안 돼요. 네. 나영님께서 번호를 얼떨결에 핸드폰 받고 번호 11자리 찍고 하는 동안 미안하다는 생각이 안 드셨나요?
1: 무섭다.
0: 무섭다.
1: 11자리 찍는 동안 미안하다는 감정이 단 한 번도 들지 않으셨나요?
0: 그렇죠. 근데 11자리라고 생각 안 드셨을 거예요. 네. 찍고 본 11자리였던 네. 것 같아요.
1: 우주님께서 얼떨결에 바람도 피겠어.
0: 그러니까요.
1: 얼떨결에라는 말이죠. 웃겨.
0: 그렇죠. 네. 자, 박은서님께서 어이가 없어서 처음 댓글 쓰네요. 얼마나 이제 화가 났으면.
1: 그러니까.
0: 뭔 자랑이라고 사연을 보내나요? 닭가슴살 세트 주지 마요. 아까워요.
1: 아유. 근데 은서님 이 룰이라 닭가슴살 세트는 드려야 돼요.
0: 아까워요.
1: 이게 왜냐면 이 룰이기 때문에.
0: 맞아요. 드려야 돼요. 그래도 우리
1: 사연 보내준 용기도 있고.
0: 네. 사연자분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근데 좀 답답하시다 그냥.
1: 그러니까 그 답답한 마음 저희가 새싹이시니까 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고도 탄산 음료로 네. 조금 씻어드리겠습니다. 이효인님 혹시 너튜브 컨텐츠인 거 아님? 주변에 카메라 있는지 봐야 함이라고 하셨고 아 이런 거 있잖아.
0: 그렇죠.
1: 아, 이제 감시 카메라 같은 거.
0: 몰래 카메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1: 와 그러면 대참사지.
0: 그렇죠. 이거는 그냥 영원히 박제니까.
1: 대참사예요. 이분은 그 앞으로 연애가 좋아하는, 힘들 수도 있어요.
0: 기분 좋아하는 표정까지 담겼을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0: 이건 안 돼요.
1: 그리고 긍정적이 생각하면 이게 증거 화면이 될

0: 이 그냥 그냥 와. 도울 선생님 아니세요? 이거? 아니,
1: 요 연주가
2: 그냥 도울 선생님.
1: 이 노래가 누구 겁니까?
2: 포미닛이죠.
1: 포미닛 노래잖아요.
0: 네네.
1: 저는 이 연주를
0: 들어오시죠.

0: 잖아요. 근데 그 남자분도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만약에 조금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대까지 기다려 줄게라는 말을 이렇게 수락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1: 어 그러네, 맞아.
0: 예, 뭐 아는 뭔가 조금 인연이 조금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맞아. 군대에서 많이 헤어지는데.
1: 그렇지.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이게 만남이 이어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일단 그 군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줄게라는 얘기 자체가 조금 와닿지 않고.
0: 맞아요.
1: 어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들면은 장난으로라도 대화를 이어갔겠죠. 진짜 뭐 기다려 줄 거야? 뭐 휴가 나와서도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뭐 거절의 의사를 확실히 했다고 봅니다.
0: 네네. 거절인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은 진짜 그분이 뭐 조금씩 휴가 나오실 때마다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그러니까. 휴가 때마다 플러팅 해보라는 반응도 있고 한 번 더 거절 가망 없습니다.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이 있고
0: 다른 여자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는 의견도 있네요.
1: 그럴 수도 있지.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한번
0: 진짜 한번 그냥 진짜 너무 좋아하시면은 휴가나 이럴 때 한번 뭐 연락도 요새는 할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연락을 한번 주고 받으면서 두 번밖에 안 만나셨으니까 뭐 정도 쌓일 시간도 없으니까
1: 맞아요.
0: 그런 식으로 한번 쌓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여친 유무도 한번 체크 해보시고.
0: 좋아요.
1: 1698님 언니가 썸 타는 중인데요. 썸남이 선물을 엄청 받고도 사귀자는 말을 안 하고.

0: 몇 년을 집에 놀러와도 그냥 남자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오빠의 절친 오라버니가 계속 남자로 보입니다.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싶어져요. 좋아한다고 고백해볼까요? 제 마음을 숨겨야 할까요?
1: 아하. 야, 일단 새로운 울타리님이 이렇게 두근두근하는 거 완전 정상.
0: 완전 정상이고 축하드립니다.
1: 뭐, 이렇게 오빠의 친구 좋아질 수 있죠.
0: 맞아요.
1: 아 근데 이 남매라는 게 참 복잡하고도 어려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0: 아, 전 남매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 복잡한지.
1: 저도 뭐 저는 누나랑 7살 차이가 나가지고
0: 아, 진짜요?
1: 뭐 누나의 친구들을 뭐 이성적으로 좋아해보고 그런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는 그 나이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남매들 얼마나 서로 싸우고
0: 아, 그렇죠.
1: 집에서 뭐 볼 걸 못 볼 걸 다 본 사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나의 동생이 내 친구에게 갑자기 고백을 한다? 요거 혹시 새로운 울타리님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0: 아 이거는 그런 걸 생각해 되는 거구나.
1: 그치 그치.
0: 다른 게 아니라.
1: 다른 게 아니고.
0: 이 오빠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조금 나중에 생각하고.
1: 물론 남매끼리 우애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좀
0: 응원해주고
1: 밀어줄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네. 야, 너 내 친구한테 고백했다며?
0: 미친 거 아니냐? 아, 이런 반응일 수 있구나.
1: 너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0: 오.
1: 내가 지금 너 집에서 어떤지 뻔히 다 아는데 너 지금.
0: 너 내 친구 괴롭힐 생각하지 마.
1: 너 당장 미안하다고 사과해.
0: 너 진짜 미안하다 그래. 이렇게.
1: 이런 거 견딜 수 있다. 라면은 뭐 마음 가는 대로.
0: 그렇죠.
1: 그리고 이 모든 걸 뛰어넘게 내가 좋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오빠한테도 잘해야죠 이제부터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또 반응이 어릴 땐 그럴 수 있어요. 고백했다가 오빠한테 평생 놀림감.
1: 그래 내가 말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0: 이게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겠네요.
1: 그치. 애기야 하지마라는 반응도 있는데 근데 또 긍정적인 뭐 순수한 사연이다.
0: 그렇죠.
1: 오빠 절친은 얼떨결에 다가갈 상황은 아니고 조심스럽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또 미세하게 분석해 주시는 분이 있고요.
0: 또 저도 남매인데 반대합니다. 오빠 친구가 왜 오빠랑 친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끼리끼림. 아, 보통 이 동생들은 오빠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나요?
1: 그렇지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이게 사연을 보니까 좀 어려 보이잖아.
0: 네네.
1: 오빠 친구 남자로 보인다는 거는 이제 처음에는 되게 좀 애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또 금방

0: 그런 얍세비 셉세비 아. 이런 느낌이 있네요.
1: 네, 집안 사정 좋아져서 좋겠다라고 갑자기 부러워하시는 분 같아요. 웃긴 하네요.
0: 진짜 웃기긴 하다. 네,
1: 아 정말 자유로 드랍 다트 재밌습니다.
0: 맞아, 네. 너무 재밌습니다.
1: 별의 별 부심이 다 있네라는 반응이 있고요.
0: 친구한테 다른 번호로 잔이 보내줘요.
1: 그러면 또 너무 헷갈릴 수 있어.
0: 그렇죠. 네.
1: 하등 쓸모 없다라는.
0: 그래요.
1: 하등이라는 고급 단어.
0: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쓸모 없어, 근데 네. 진짜.
1: 네. 하등은 제가 입력하도록 할게요.
0: 네.
1: 좀 감상평에 좀 쓰도록 할게요.
0: 네. 다음 감상평에 네. 그 하등을 먼저 얘기하시고 네. 하등 산들바람 이런 식으로 네. 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우리 소개되는 분들께 커피 쿠폰 드리고요. 네. 자유로 씨 목소리 듣고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죠.
0: 힘이 많이 빠지셨나봐요. 이 시간에
1: 아니, 직접.
0: 아, 네네. 이 시간에 라디오 오랜만에 듣는데 자이로님 목소리 개성 있고 중독성 있어요. 키키키. 말투도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1: 맞아.
0: 어떻게 이렇게 또?
1: 아 사실 자이로가 기타 네. 연주 가르쳐서 그렇지 목소리 굉장히 좋잖아요.
0: 제가 좀 목소리가 좋나요?
1: 맞아요.
0: 네, 일단 감사합니다.
1: 생각보다 되게 저음이야.
0: 맞아요.
1: 그리고 그
0: 저음이죠.
1: 공명감이 있어.
0: 네, 공명감이 있죠.
1: 네. 아, 좀 느끼하긴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고.
0: 알겠어요.
1: 네. 7003님.
0: 네.
1: 요새 두 분 기세가 뒤바뀐 것 같아요. 151호가 샴디 잡돌이하네 라고 하셨는데.
0: 네. 오늘 제가 제가 원래 주변 사람의 기운을 좀 이렇게 흡수하는 게 있는데.
1: 네.
0: 제가 계속 힙합 전사랑 있다 보니까. 네. 저한테 이제 힙합 전사의 그 기운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1: 아, 제가 뭐 의심 하나가 아니고 질문 하나. 혹시. 네. 청취자분들이랑 따로 좀 만남을 가지세요? 우리 함께 좀 같이 좀 팀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0: 아, 왜 이렇게 서운해하세요?
1: 아니, 그 자유로 드랍 더트 하면은
0: 네네.
1: 다이어트 하는 것 같아요.
0: 오늘 굉장히 오늘 좀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고 네. 좋습니다.
1: 아, 우리 제시님께서 병이 좀 많네. 다음 우리 뿅뿅 좀 하네 평이 좀 하네 사연으로 한번 가볼까요? 평행냉면 특집으로 해가지고
0: 평이 좀 하네
1: 네 슴슴하게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아 참 이렇게 또 오늘 공식 끝인사하고 이제 퇴근하셔야 되는데
0: 네네.
1: 오늘 뭐 또 저 마지막 곡까지 해가지고
0: 네.
1: 제가 좀 힘이 없어가지고요.
0: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1: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0: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한혜 형을 또 힘들게 할지 몰랐는데 네. 기분 좋습니다.
1: 네.
0: 자, 저는 소수빈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들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1: 기분이 좋아.
0: 지금까지 자이로 드랍다트 저는 코너지기 자이로였고요. 제 닮은 꼴 수식어 참치 빠지고 명창 치워와 명치 추가돼서 25개 남았습니다. 잊지 못할 밤 되세요. 짜나이.
1: 짜나이.

0: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소수빈의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보내주신 사연 좀 보는데 코너 반응이 많습니다. 아, 자이로랑 모이는 거 들켰네. 샴디 다음 모임에 나오세요 라고 하셨고, 샴디 힘내요. 12시까지 힘없어서 어떡해. 오늘따라 고독 좀 하네. 하등이랑 샴디랑 잘 어울리. 샴디도 평이하지 않는 감상평 할 수 있어요. 화이팅 하시고 라고 위로까지 아주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자이로랑 뭐 저 여의도 공원에서 모이거나 이제 불시에 찾아갑니다. 진짜 여러분 모시

오늘은 합법이죠. 제가 아까 한해만에서 에너지 드링크 좀 멀리 하시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한잔 마시겠습니다. 오늘 뭐 또 제가 너무 늦어가지고 뭐 한잔 할 수는 없고 에너지 드링크로 체력 보충해야 될 것 같네요.

어느 순간 침묵이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 가족의 단톡방. 알림이 울리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 내일부터 새로운 규칙을 세워보려 한다. 하루에 하나씩 서로에게 고마운 일 적기. 고마운 일을 생각하며 서로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길. 그로 인해 다시 대화의 꽃이 피어나면 좋겠다. 쑥스러운 고마움을 전하고 식탁에서 도란도란 먹는 내일의 맛. 보글보글 만두 전골.

카펜터스 Close to You. 오늘은 솔과 따마 버전으로 들었고요. 오늘은 메이리 해피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습니다. 가족분들도 단톡방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또 활발한 가족들도 있지만 이렇게 좀 침묵이 유지되는 방도 있죠. 근데 우리 사연자분께서 뭔가 좀 이제 물꼬를 튀어보고자 이렇게 용기를 좀 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너무 좋은데요. 하루에 하나씩 서로에게 고마운 일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겠지만 또 적다 보면은 이게 되게 좋은 진짜 평소에는 잘 모르고 있던 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여만길 여의도 만두킬러로서 만두전골 추천해드렸는데 또 만두하고 만두전골은 다르죠. 특히나 이제 전골은 여러 곳이서 이렇게 끓여 먹을 때 또 빛을 발하는 요리이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좀 모여서 끓여서 드시면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미님, 여만길 샴디에 탁월한 메뉴 추천. 만두전골 드시고 국물 제작할 때 칼국수 면사리 넣어서 드셨다가 밥 넣고 죽도 끓여 드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고, 그쵸, 남미님이 뭘 좀 아신다. 이제 전골 나오면은 이제 칼국수 면사리

0: 일본식 교자, 한국식 분식 만두 진짜 다 좋아해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만두는 고기 들어간 걸 좋아합니다. 고기에 육즙이 느껴져야 그것이 비로소 만두이다. 그래서 뭐 이제 합쳐서 얘기하겠습니다. 고기 만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님, 좋다 좋다요. 저 좀 전에 김치 고기 만두 흡입했어요 라고 하셨고, 그쵸, 김치 고기 만두도 참, 김치 고기 만두 섞인 것도 있죠. 일단 뭐 김치 만두가 맛있으려면 김치가 맛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치 맛있는 집에 만두를 판다? 그거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아, 침소리가 들려요? 미안합니다. 또 야심한 시각이라 내일의 맛할 때가 좀 조용한 시각이에요. 그래서 침소리가 좀 전달될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일의 맛 코너는요,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 FM 한혜의 키스 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콘과 KBS 플러스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말머리에 내일의 맛 적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2026년 5월 6일 수요일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한키라 가족들이 사랑하는 원앤올리 샴디데이가 무려 이틀, 내일은 정한혜의 샴페인 함께합니다. 오늘 끝곡 더드커넥션 서영주 나란한 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해 239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2026년 5월 6일에서 7일로 건너가는 밤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첫 곡은 노영심의 땡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션 지기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처음에 너무 잘하면 얼마나 기대감이 크겠어요. 당사자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무겁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하루의 끝과 처음이 만나는 시간, 스테이션 제로.

일상의 여백에 그려진 여유로운 한 곡, 칠링 뮤직. 모든 아이를 내 자식같이 여기는 넓고 깊은 부모님의 마음, 우리 가족들 추천곡을 함께하는 칠링 뮤직. 오늘은 4270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내일부터 아들이 중간고사 보는데요. 늦은 시간 공부로 힘들 아들과 고등학생 친구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시간을 잘 지내주길 바라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홍디도 같이 응원 부탁드리며 국가대표 OST 버터플라이 부탁드려요.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칠링 뮤직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4270님이 신청하신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였습니다. 아, 중간고사 파이팅 하시고 우리 고등학교 친구분들도 건강하게 또 시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도 만나볼게요. 박지현님께서는요. 홍디 요즘 회사일도 집안일도 챙겨야 할 게 많아 도통 정신이 없네요. 이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도 결국엔 다 지나가겠죠.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맞아요. 시간이

어린이날 지나니 어버이날이 돌아옵니다. 가정의 달 5월이네요. 그래서 오늘 OST 유니버스는 가족의 사랑을 일깨우는 영화, 드라마 OST 가져왔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억척스럽게 만들었지만 속내는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부모님의 생애를 그린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서 홍의사계 내 사랑 내 곁으로 시작할게요. 김현식의 원곡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욕쟁이 할머니가 갑자기 예쁘고 노래 잘하는 20살로 변한다면 믿기 어려워도 핏줄은 핏줄을 알아보기 마련이죠. 영화 수상한 그녀의 이야기인데요. 배우 심은경 씨가 직접 부른 하얀 나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산울림의 노래를 김필이 다시 부른 청춘 골랐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OST로 1980년대 쌍문동에 살던 평범한 가족들의 사랑이 느껴졌던 작품이죠.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홍의사계 내 사랑 내 곁에, 심은경의 하얀 나비, 그리고 김창완이 피처링한 김필의 청춘.

0: 좋다.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분.

0: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카베페 주문.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카베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3: 마침표가 번져서 쉼표가 되는 곳, 스테이션 제로.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수제 끝곡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문자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끝곡은 연지은 님이 신청하셨어요. 윤석철이 피처링한

0: 자산 디지털 단지
1: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아울렛.
2: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눠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3: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4: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3: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5: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문자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어플 KBS 콩과 인터넷 라디오 콩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5: 쇼리실라

네,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슈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스페셜 DJ 코디 허한나입니다. 아니, 어저께 예, 제가 그 좀 실수를 좀 많이 했잖아요. 예, 당 스파이크를 당 스파이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조롱이들이 어디서 어느 당에서 나온 스파이냐고. 예, 오늘은 좀 실수 없이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6593님. 어제까지 황금 연휴 보내고요. 찌뿌둥한 몸으로 출근해서 라디오 들으면서 일하는데 코디 목소리 간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두 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휴가 엄청 길었잖아요. 근데 한 2주 있다가 또 연휴 있던데. 그 석가탄신일 있어가지고.

청소하시라고 칠리 크랩 샌드위치 보내드릴게요. 먹고 그러니까 버릴 거 다 버리기. 최미영님, 코디 요즘 저 다이어트 중이라 샐러드를 먹고 있는데요. 단백질로 계란만 너무 먹었더니 지겨워서 닭가슴살이라도 먹어야겠어요. 코디는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식단 추천 하나 부탁해요 라고 했는데 미영님 섭섭해. 왜냐면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살찐 사람이 다이어트는 더 잘 알아요. 말라깽이들이 뭘 알겠어요. 원래부터 마른 애들이. 걔네들이 뭐 다이어트 해봤겠어요? 그 친구들은 입이 원래 짧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오히려 저처럼 살이 잘 찌는 친구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나는 이제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처음 나오면 뭐 아이돌 주사서부터 뭐 옛날 뭐 카복시? 뭐 이런 거? 전 다 맞아봤어요. 그런데 식단이 제일 중요하긴 해. 예, 그래서 미영님한테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오리고기. 닭가슴살이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염지가 돼 있어가지고 조금 짭짤하니 맛있어요. 그래서 그 부추 있죠, 부추. 부추 살살 무쳐가지고 그 오리고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다. 근데 단점은 너무 맛있어서 더 먹게 된다는 거 정도. 자, 그럼 저희 노래 하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올데이 프로젝트의 Where You At?

어떤 사람도 이거에 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작은 이거에 이거 하면서 살면 됩니다. 어려운가? 아니야. 우리 조롱이들은 똑똑하니까 맞출 수 있을 거야. 단문 50원,

0: 누구나 맞힐 수 있는 슈슈 슈퍼 퀴즈. 오늘은 2022년에 방영한 드라마 25, 21에서 문제 내봤고요. 희도가 이진에게 둘만 있을 때 몰래 하자고 한 것은?
1: 시대가 다 포기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행복까지 포기해? 앞으로 나랑 놀 때만 그 아저씨들 몰래 행복해지는 거야.
0: 네, 오늘의 정답은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20분께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방송 후에 슈퍼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하시고 선물 챙겨가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뭐라고 보내줬는지 볼까요? 0173님, 대박! 둘이 있을 때만 몰래 하자고 한 거라길래 제가, 저는요, 정답이 뽀뽀인 줄 알았어요. 아, 대낮에 음란막이 씌인 거 아니겠죠? 아, 행복이었구나. 아, 나 진짜 미쳤나? 아, 그러면은 그 빚쟁이 아저씨들한테, 아, 저는 뽀뽀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 아저씨들한테 얘기한대요! 저 앞으로 평생 뽀뽀하지 않을 거예요! 재밌는데요? 행복이었어, 행복. 네. 7558님. 행복이요. 코디 목소리 듣고

왔는데 문득 나를 위해 뭘 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없는 기라, 생각이 안 나는 기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신나고 행복한 일을 그동안은 못했더라고. 그래서 나 요즘에 뭐 하는지 알아? 혼밥, 혼커, 혼쇼. 응? 근데 혼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혼자 국수집에 가도 과감하게 막 수육을 막 딱 시켜뿌리고 카페 가서도 커피에다가 그냥 비싼 디저트 막 딱 더 시키고 어? 뭐 딱히 하고 나갈 데 없지만은 눈에 띄는 게 머리띠 같은 거 있지. 이런 것도 사고 이렇게 나에게 제일 좋은 거를 사주고 나한테 쓰는 돈 안 아까워하려고. 이게 큰 돈 드는 게 아니다. 근데 행복해. 내가 이런 음식을 잘 먹는구나. 내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했었구나. 내가 이런 날씨를 좋아했었구나.

네, 스위스로의 첫 데이트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박예린님의 사연이었고요. 한 달에 한 번 나와의 데이트를 할 거야로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아, 너무 좋죠. 저는 혼밥 이런 거, 혼영 뭐 엄청 좋아해가지고 잘 다니거든요. 예. 우리 여러분들의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5265님, 참치 무한리필집 혼자 가고 싶어요. 도전! 안 가봤어요? 참치집 혼자 가면 진짜 좋은데? 좀 먹고 싶은 거 사장님한테 조금만 더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혼자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장님이랑 친해져요. 그 앞에 이제 사장님 앞에 있는 그 작은 뭐라고 그러죠? 책상? 요게 작은 데 있죠. 사장님 바로 앞에 있는 거. 거기 앉아서 사장님이랑 수다 떨고 그러잖아? 그럼 친해져요. 그럼 다음에 갔을 때 더 주신다니까요? 우리 5265님 화이팅! 한번 도전! 도전해보자, 도전! 유 권상님께서, 예, 안나님 귀신 들린 것 같아요. 라고

6646님. 박숙향님, 저는 서울 여행 가서 한강 가서 유명하다는 한강 라면도 먹어보고 싶고요. 유람선도 타보고 싶어요. 와, 좋죠, 좋죠. 이게 한강 라면이 왜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뭔가 바닥 좀 탄 맛도 나고, 저희가 냄비 탄 맛을 느끼진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기하게 이게 종이에다가 끓여요. 그러다 보면 종이가 살짝 타요. 그래서 약간 불맛이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 꼬들한 면, 면이 푹 익히는 게 아니라 되게 꼬들하게 면이 익어가지고, 한강라면 맛있긴 하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한강 보면서 바람 맞으면서 크, 따끈한 라면까지 최고다. 네. 2498님, 나와의 데이트 코스, 오! 호텔 뷔페 갈 거예요? 와, 대박! 가족끼리 외식 한번 하려면 돈백 우스워서 차마 엄두 못 냈지만 날 위에서 눈 딱 감고 멋지게 차려입고 호텔 뷔페에 혼자 가서 맛있게 먹기. 와, 좋은데요? 나도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와, 그냥 진짜 나 먹는 양껏 먹고 싶다. 왜냐면 꼭 그렇게 뭐 결혼식 같은 데 가거나 이렇게 가서 이제 뷔페 먹으면 자꾸 남편이 그거 다 먹을 거야? 또 먹어? 아마 이런단 말이야. 눈치 보이거든요. 또 지금 제가 좀 살이 좀 쪘잖아요. 그래, 눈치 안 보고 그냥 산더미

진짜 성량 좋고 막 시원한 그 목소리 들으면 스트레스가 막 쫙쫙 풀리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슬픈 장면 있으면 막 나도 막 같이 막 눈물 흘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배우를 향해서 또 박수 칠 때 앉아서 박수 치는 것보다 서서 되게 약간 나 오페라 보러 온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그날 하루가 뭐 스트레스 그냥 다 풀리죠 뭐. 힐링이다 힐링이야. 자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데이브레이크의 써니 써니.

0: 셋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셋 닦고 착 메디힐 토너패드.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페페 주문.
0: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3: 두꺼운 겨울옷들 어깨가 다 아프다고요?

온라인 화장품 교환권,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카리 이온수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구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라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를 드립니다. 네, 스페셜 DJ 허한나와 함께하는 슈퍼라디오 2부 마칠 시간입니다. 2부 끝곡은요, 한효주 놀이플라이의 돈추노 듣고 잠시 3부에서는요, 제가 나왔는데 이 코너 안 하고 가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여러분의 뒷얘기가 궁금합니다. 더보기의 더보기!

0: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89.1 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슈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스페셜 DJ 코디 허한나입니다. 뒷얘기가 궁금해.

엄청 싸웠구나. 싸웠어. 맞아요. 이거 진짜 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이제 운동신경이 조금 좋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전거나 운전이나 아니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순간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랑 한번 이제 같이 차를 탔다가 남편이 저를 막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 운전면허를 같이 땄어요. 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아, 그리고 제가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아, 너 주식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팔지 마. 지금 가지고 있어. 이랬거든요. 근데 남편은 주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뭐 막 가르쳐주고 막 허세 떨고 막 그러고 싶은가 봐. 그쵸, 민지님? 아이, 그래도 두 분이 또 좀 그래도 화해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여러분, 도파민 원하세요? 그러면 지금 right now 자극적인 사연도 보내주세요. 익명 소개 가능하니까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더보기의 더보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음 사연도 볼게요. 8733님 코디, 거래처에서 빵을 사다 주셨어요. 직원들 나눠 먹으라고요. 그런데 부장님이 뭐? 부장님 뭐 어떻게 된 건데? 그러면은 부장님이 갑자기 빵을 나한테 무릎 꿇고 주면서 사랑해라고. 너무 갔어? 아니야? 아니야, 너무 갔어? 아. 부장님이 제일 맛있는 걸 가져갔어. 아, 나 이렇게 재미가 없지 오늘? 아, 여러분, 나 오늘 재미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좀 웃겨주세요. 네, 좀 여러분들이 청취자분들을 좀 웃겨주세요.

빵만 남은 빵이 되었다 이랬으면 별로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무슨 빵인지 모르게 밀가루만 남은 빵이 되었다. 어 이거 웃긴데? 잠깐만 왜 잠깐만 나만 웃긴 것 같지만 그래도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커피 상품권 드립니다. 아니 우리 또 유건상님이 안나님 표정이요 손자 밥 먹는 거 보는 할머니의 인자함이 가득해요 라고 하셨는데 왜냐면 제가 이거 막 노래 나갈 때 여러분들 댓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때 너무 인자하게 보고 있었나 봐. 예, 제가 지금 문자 다 보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극적인 것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네. 1313님 부장님이 이런 건 절대 받을 수 없다며 거래처분 갈 때 굳이 돌려보내셨다. 아, 진짜 먹고 싶었던 빵이었는데 아 약간 부장님이 약간 오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안 돼요 이런 건 저희 받을 수 없어요 이거 3만 원 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가지고 가세요 라고 굳이 하셨다. 네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으나 예 6144님 내 폰 번호로 포인트 적립했는지 확인했어 안 했어? 제일 비싸고 만난 건 윗사람 거인 거 그래야 동방예의지국이지. 6144님 좀 더 자세히 보내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네, 이거

0: 선물로 준다고 하네요.
1: 아, 우리 아드님들이 옷을 사달라고 했는데 바로 엄마의 옷을 사주는 거였다. 아, 효자 느낌. 이 정님님, 갑자기 아들이 결혼식 날 입을 예복을 사달라고 했다? 와우, 엄마 사실 나 결혼해. 이걸 마치 프로포즈처럼 엄마한테 알리는 느낌인데? 오, 조판수님이 보내주셨어요, 뒤에 이야기. 네. 근데 돈을 주면 지들끼리 살아간다네요. 아, 진짜 너무 섭섭해요. 아, 맞아. 우리 판수님. 우리 애기들 어린이날이라고 또 옷 사준다고 하셨는데, 돈 주세요. 저희끼리 우리 옷 사러 갈게요. 그래. 사실 좀 섭섭할 수는 있는데, 판수님, 그 시간에 또 우리 판수님만의 혼자만의 시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오, 그 시간에 요즘 못 봤던 뭐 영화라든지, 뭐 먹고 싶었던 음식이라든지, 또 그런 거 아니면 못 만났던 친구라든지, 그런 시간 또 만들면은 또 그 시간이 아주 꿀처럼 변한다고요. 네. 자, 계속해서 도착한 더보기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최승규님. 제 이름은 최승규입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근무할 때 일인데요. 영상의학과 앞을 지나가는 뒤에서 최승규 형, 최승규 형, 영상의학과 동생이 자꾸 부르길래 귀찮아서 왜 불러 이놈아 하면서 돌아봤는데 여기까지 끝이야. 그러니까 최승규 씨가 병원에서 이제 일할 때 영상의학과 앞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최승규 형, 최승규 형 이렇게 자꾸 영상의학과 동생이 불러가지고 아 자꾸 왜 불러 이놈아 하면서 돌아봤다는 거잖아요. 최승규 형, 최승규 형, 뭐가 있을까? 뭔가 이 최승규 형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최승규 형, 최승규 형, 뭐가 있을까? 아, 왜냐면 그 지하철에서 그거 있잖아요. 그 기억이 안 나지? 아, 기억이 안 나. 그 말장난하는 그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아, 여러분들, 이 뒤에 최승규 씨가 보내주신 이 뒤에 이야기 어떤 거 있을지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노래를 한번 들어야 되나요? 네, 노래 듣고 올게요. 어떤 노래죠? 한번 써주세요. 야, 요거. 네, 아우, 아일리세.

남자친구한테 뭐 지갑이나 뭐 가방을 사줬어. 다 토해내야 되는 건가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어, 서지영님. 우리 아들 대기업에 취업했다? 다시 만나지 않으렴?

변영경님. 아들과 헤어졌어도 나랑 계속 친구하면 안 되니? 슬프다 이거는 진짜. 아, 어머니가 얼마나 또 정을 주셨다는 거잖아. 슬프다. 8879님. 어머니. 어머나, 저도 헤어진 남자친구 어머니가 군대면에 같이 가자고 연락 왔었는데 소름 끼치네요. 아! 진짜로? 아, 우리 8879님 놓치기가 아까우셨나 보다, 어머니가. 예. 자, 그럼 우리 비주님의 더보기 사연 뒤에를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어머님이 저희 둘이 헤어진 거 모르시고 눈썹 문신 리터치 다시 하고 싶다고 연락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신 채로 눈썹 문신 다시 받고 가셨어요. 네. 그리고 전남친한테 연락해서 돈은 받았어요. 좋다. 비주님. 아, 원래 그전에는 그냥 무료로 해드렸었구나. 눈썹 문신은. 그래서 비주님 그래도 굉장히 좀 자랑스러우시겠다. 왜냐면은 눈썹을 잘하니까. 어머님이 또 오신 거잖아요. 전남친의 어머니의 눈썹을 해줬다. 좋은데요? 자, 우리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온 더보기 어떠셨어요? 재미가 있으셨란가요? 있으셨을란가요? 자,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요. 방송 끝나고 슈퍼라디오 홈페이지에 올려둘게요. 꼭 확인해보세요.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윤아의 사건의 지평선.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슈퍼 라디오.
2: 아, 박수현님께서 당 스파이 잡을 때까지 계속 가자고. 아, 왜 자꾸 놀려? 당 스파이쿠라니까. 당에서 보낸 스파이가 아니라고. 네. 7993님, 보험 설계사입니다. 아무리 보험 영업을 해도 아들의 헤어진 전 여친애가 영업을 하진 않아요.

입니다. 아 오늘은 아 나 잘 못 웃긴 것 같아. 아 좀 약간 그래서 지금 뭔가 되게 우울해요. 아 고체 치약으로 이나 닦아야겠어요. 저 내일도 올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 끝곡 악뮤의 인공잔디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페셜 DJ 코디 허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1990년 우주 탐사선인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 지구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제안으로 말이죠. 지구부터 무려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명왕성 궤도 부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포착된 지구는 아주 작고 푸른 희미한 점에 불과했어요. 이로 인해 인류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점 위에서 발을 딛고

그대라는 세상 윤미래 5월 6일 수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이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많은 저에게 남편은 늘 우리는 우주 먼지 같은 작디 작은 생명체니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말라고 조언해줘요. 크게 보면 우린 정말 작디 작은 존재일 수 있으니 걱정 고민 따위 접어두고 하루하루 소중함을 느껴야겠지요. 천유진 씨, 이런 경우를 보고 결혼 잘하셨다고 해야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유진 씨가 만약에 걱정이 많은데 남편이 더 많아. 그러면 서로 얼마나 힘들겠어. 아 진짜? 아 그래 나도 걱정해. 아유 걱정하지 마. 참 잘 만나신 남편을 잘 만나신 천유진 씨에게 랜덤 세트 선물 하나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라볼 땐 때로는 현미경이 때로는 망원

가서 즐거웠어요. 독수리야, 다음에는 좀 잘해서 이겨보자. 어제 어느 구장에 가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초반에 잘하다가 막판에 예, 속상하셨겠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응원하고 즐기면 되는 거니까요. 뭐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즐기면 되는 거니까. 2228 커플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와블 보랏빛 향기 김태영 씨 신청곡.

3차까지 다 같이 갔어요. 아니 친구야, 눈치껏 좀 알아서 빠져줘야지. 나 소개팅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너 놀려고 나 소개팅 주선해준 거니? 오, 이거 합리적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놀고 싶어서 일 수도 있고요. 혹시 그 상대방을 친구도 좋아? 아니 왜 가끔 드라마에 로코에 나오잖아요. 소개팅을 주선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아 얘를 좋아하고 있었구나 각성하는 거. 부디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 김진희 씨.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냈는데 유명한 파스타집 먹물 스파게티 사진이었어요. 1766. 근사한 소개팅남이 마음에 들어서 시종일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는데 여러분 짐작하시죠? 먹물 스파게티. 아, 입술하고 치아가 시커멓더랍니다. 본인 소개팅 망했다는데 오늘 연락 왔을지 궁금하네요. 물어보지 말아야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면서 보내신, 야,

그 글자들 사이로 전해지는 온기에 나는 예전 그 버스의 어색한 침묵을 조심스럽게 짐작해 보았지만 늘 적정선을 지키던 그녀와 나는

감사합니다. 이연주님이라고 이름까지 써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연휴에 우리는 우리만 바쁜 줄 알고 우리만 차 타고 다닌 줄 알고 아, 차가 왜 이렇게 막혀? 사람들 진짜 나들이 많이 나왔나 보다. 이 생각만 했지. 이렇게 징수하시는 분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우리가 편리하게 편안하게 물론 많이 막혔지만 그건 뭐 사람들이 많아서이니까 차가 많아서이니까 이렇게 곳곳에서 애쓰고 계신다는 걸 우린 깜빡깜빡하죠. 아 진짜 고맙습니다. 연휴에는 못 쉬셨을 테고 당연히 일이 많고 또 차량 통행이 많으니까 언제 대신 쉴 수는 있으세요? 꼭 그러시길 건강 잘 챙기시고 차량 통행 많으니까 마스크 잘 하시고 고맙습니다. 335 이분에게 랜덤 세트 보내드립니다. 이현주님 고맙습니다. 2101 아빠는 젊은 시절엔 레미콘 차 그 후엔 시내버스 그리고 택시까지 평생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면허증을 반납하셨어요. 올해 77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신 거죠. 신청서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면허증을 내미는 손이 파르르 떨려서 살포시 잡아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0: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슈퍼주니어 쏘리 쏘리 들려드렸습니다. 저희 집은 이거에 참기름으로 묻혀서 김밥 해먹는데 완전 색다른 맛이에요. 이 윤태 씨. 아, 음식 좀 아시는 분들은 참기름을 꼭 참기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왠지 더 고소한 그 향이 막 그 강조되는 듯한 그런 느낌? 이 참기름이라고 똑 떨어지게 발음하면 약간 좀 덜 고소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참기름이라고 하신 거죠, 이윤태 씨. 5265. 삼겹살에 구워 먹고 마늘이랑 같이 볶아 파스타 만들어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아, 상상되네요. 그 맛, 그 마늘에서 그

우리한테 알려주실 리가 없잖아요. 김정남 씨. 7165. 어릴 땐 싫어했지만 지금은 밥도둑이 된 고사리. 고사리 거꾸로 갈 때 비암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그쵸. 예, 비암이 나올 수 있죠. 7165 이어서 2947. 요즘 어머니도 직장 어르신들께서도 고사리 끊고 삶아서 말리시느라 무척 바쁘십니다. 손도 많이 가고 힘드실 텐데도 이게 다 겨울 먹거리야 하며 웃으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렇게 정성 들인 고사리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쉬엄쉬엄 건강하게 하세요.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를 대신해서 이렇게 또 인사를 해오셨고요. 2947 이어서 허필수 씨 고사리. 아, 이 표현 너무 좋은데요. 딱 뭔지 알겠어요. 초록색 마법의 지팡이처럼 생긴 고사리. 늘 갈색 보들보들한 고사리만 보다가 처음 초록색 고사리를 톡 하고 꺾는 기쁨을 느끼게 되면 잊을 수 없는 손맛, 계속 꺾고 싶은 느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 진짜 표현을 생생하게 하셔서 진짜 그렇죠. 우리가 삶은 상태는 이게 갈색이지만 사실 꺾을 땐 여러분도 꺾어보셨죠. 초록의 마법의 지팡이. 야, 진짜 표현 좋다. 예, 허필수 씨. 아유, 고맙습니다. 손맛을 또 요런 데서, 고사리 꺾는 데서도. 정미정 씨. 고사리, 강원도로 시집 왔는데요. 어머니께서 고사리를 엄청 뜯어오십니다. 삶아서 마당에 쭉 펴놓고 꾸덕꾸덕해지면 빨래 빨듯이 살살 주물러서 또 그걸 말려요. 이러기를 계속 반복 또 반복. 고사리 말리려면 외출도 못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누가 그러셔서 손이 많이 간다고 그러니까요. 그냥 아유, 이게 그냥 맛이 아닙니다. 정성이 반인 거죠. 백이명 씨. 고사리 스웨덴 친구한테 고사리 부침개를 만들어서 막걸리랑 줬더니 엄지척 너무 맛있답니다. 아, 이 친구 음식 좀 아시는 분이네. 이걸... 아유, 고사리 부침개에다가 막걸리 최고죠. 4269 고사리. 저는 고사리를 진짜 좋아해요. 제사 지낼 때마다 제가 몰래 고사리 먹는 거 할머니가 눈감아 주셨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고사리가 짱. 그러셨군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얼마나 이쁘셨을까. 그렇게 잘 먹는 손주가. 4269 사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정답 고사리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모두

0: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5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오늘 끝곡 Sun Ray San Francisco Street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FM 방송 쿨 FM입니다. KBS 2FM 방송은 FM 89.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5월 7일 목요일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에이핑크의 마이마이였습니다. 두쫑쿠 봄동 비빔밥 버터떡 드셔보셨나요? 전 얼마 전에 버터떡까지 먹고 이 세 가지 유행을 모두 다 먹어보게 됐습니다. 다들 좋아할 때 나도 그걸 먹으면서 뭔가 함께한다는 그런 기분이 꽤 괜찮더라고요. 같이 하면 또 좋은 게 있습니다. 상하죠. 오늘도 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릴 테니까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출시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9: 카페페 주문.
8: 카페 창업

3세 상하 애청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7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저는 공장장 겸 안전관리사라서 6시 정도 회사 도착해서 직원들의 안전장비를 점검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출근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며 일하려 합니다. 이번 10월 17일 제주도에서 딸이 결혼하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방식대로 아버지의 주례는 생략하고 두 아버지가 축가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와, 두 아버지가 축가를 함께 불러주면 너무나 특별한 결혼식이 될 것 같습니다. 따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죠. 아빠가 축가를 불러주니 더욱더 행복하고 기억되고 특별한 결혼식이 될 것 같은데요. 연습 잘 하시고요. 따님 결혼도 축하드립니다. 조각케이크 쿠폰 보내드릴게요. 새싹 7624님은 수영 배운 지 8개월 된 초보 회원이에요. 새벽 수영 갈 준비하면서 방송 챙겨들어요. 슬디의 목소리는 아침을 편안하게 깨워주네요 하셨습니다. 초보 회원이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물론 처음 시작했을 때는 물에서 숨 고르는 것도 굉장히 벅찼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개월이 됐으니까 어느덧 접영 정도도 마스터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요, 시원하고 상쾌하게 운동 잘 하고 오십시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는 경서의 시작, 그리고 10cm의 사랑은 은하수다방에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드럽고 고맙네요. 처진 달팽이에 말하는 대로 신청합니다. 하트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3년 넘는 시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했기에 1차 합격이라는 값진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온 본인을 믿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면접에서도 빛을 발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꼭 합격하길 바라며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이어지는 곡은 신청곡이에요.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0: 않을걸? 할인 훈라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

더 상쾌한 아침이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휴일에도 눈을 뜨자마자 라디오를 켜게 되더라고요. 상쾌한 아침 덕분에 늘 출근길이 상쾌합니다. 프로그램 이름 참 잘 지었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진짜 프로그램 이름이 상쾌한 아침이라 그런지 더 상쾌하게 느껴지죠. 성철님 매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상쾌한 하루 보내시고 1부 끝곡은요. 김성철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박학기의 비타민.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5: 굿즈는 세종 기프트.
4: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와우,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도입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I don't need to be surprised. 예, 바로 찾아내셨죠. I don't need to be surprised. 나는 놀랄 필요도 없지. I don't need to be surprised.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I have to make them all stop 이라는 부분이었어요. I have to make them all stop. 나는 모든 걸 멈추게 해야만 해 라는 말이니까 나는 모든 걸 멈춰야 해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하셔도 좋아요. 그 다음 I don't need to tell something. 뭔가를 말할 필요도 없지. I don't need to tell something.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 And it doesn't need a reason. 그러니까 이번엔 뭐가 필요하지 않대요? Reason, 맞아요.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 라는 해석이 됩니다. I don't need to be surprised. 이 부분을 통해서 나는 놀랄 필요가 없다. 난 놀랄 필요도 없지 라는 가사를 아주 깔끔하게 해석해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 건데요. 어쩌면 내가 해야 할지도 몰라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가사부터 들어봤는데요. It's nothing. I can't feel your breathing at all. 뭔가요? 나는 당신의 breathing, 숨결도 I can't feel 이라고 했으니까 느껴지지가 않아 라는 말입니다.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I can't feel your breathing at all. 나는 당신 숨결도 느껴지지가 않아. It's nothing. I used to feel it all, but it's gone. 예전에는 다 느껴지곤 했는데, but it's gone. 뭐래요? 이젠 사라지고 없지. 이처럼 it's gone. 사라지고 없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maybe I got to do it 이라고 외쳤습니다. 미션 문장 해결됐죠? Maybe I got to do it. 어쩌면 내가 해야 할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직접 뭔가를 해야 할지도 몰라 라는 뜻입니다. Maybe I got to do it. 자,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남아있어요. 네, 그럴 줄 알았지 라는 가사 잘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와우, I can't see your number 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넘버가 보이지 않아 라는 말은 전화번호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셔도 좋고 아니면 당신에게 온 그 연락의 기록이 없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전화번호가 보이질 않아. 당신의 연락도 없지 라는 정도로 I can't see your number 라고 지금 활용을 해준 것 같고요. Can somebody help me? 라고 했습니다. 누가 나 좀 도와줄래요?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Can somebody help me? Can somebody help me? 그 다음에 That's your imagination 이라고 외쳐줬어요. 그건 당신의 상상이지. That's your imagination. 그건 당신의 착각이지 정도도 가능합니다. Maybe I got to do. 이번엔 어쩌면 내가 해야 할지도 몰라 라고 해석을 했는데 Maybe I got to do it 이 아니고 Maybe I got to do 여기까지만 들렸어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I can't see your number Can somebody help me That's your imagination I knew it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I knew it 이 부분이 미션 문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럴 줄 알았지 라고 하는 상황에서 잘 응용하실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아직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어가지고 혼란스러워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 전곡 들어볼게요. 오존과 카더가든의 빅버드.

그럼 힘차게 리뷰 타임. 첫 번째, 난 놀랄 필요도 없지 라는 가사 기억나시죠? 맞아요. I don't need to be surprised 였습니다. I don't need to be surprised. 놀랄 필요가 없다.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곧 난 이거 예상했어 라는 말과도 통하겠죠? I expected this. 이런 문장도 가능할 것 같고 이걸 뭐 예상했어 라는 또 다른 문장으로 생각나는 게 I saw this coming. I saw this coming. 이런 문장도 좋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지 라고 다 통하는 문장들입니다. 두 번째, 어쩌면 내가 해야 할지도 몰라. 이 부분 기억나시죠? Maybe I got to do it. 이렇게 외친 부분이었습니다. Maybe I have to do it. 이처럼 got to do 이 부분 대체로 이렇게 have to do로 바꿔보셔도 좋은 문장이 탄생이 되겠죠. 세 번째, 내 그럴 줄 알았지 라는 문장은요? 그죠? I knew it.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또 쉽게 외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I knew it. 네, 그럴 줄 알았지. I saw this coming. 앞에서도 대체 문장 알려드렸는데 여기서도 다 통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I saw this coming. I knew this would happen. 네, 이런 문장도 아주 유용할 법한 문장이겠죠. 그럼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I don't need to be surprised. I don't need to be surprised. I don't need to be surprised. 두 번째, 어쩌면 내가 해야 할지도 몰라. Maybe I got to do it. Maybe I got to do it. Maybe I got to do it. 세 번째, 내 그럴 줄 알았지. I knew it. I knew it. I knew it. 네, 귀에 쏙쏙 들리시죠?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

새벽에 몰래 열리는 우리만의 흥타임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윤희니님께서 다가오는 주말에 꽃 구경 가려고요. 봄을 듬뿍 느끼고 올게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 더 예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바로 들려드릴게요. 지수의 꽃.

나도 모르게 춤추고 싶어지는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김강수님은요, 제 응원가는 우주소녀의 이루리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 다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셨습니다. 진짜 이곡 들으면서 다 잘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6472님, 암수술하고 퇴원한 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달릴 수는 없고요. 빠른 걸음으로 우이천을 걸으며 사연 남깁니다 하셨습니다. 큰 수술 잘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정말 대단한 여정, 멋지게 지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운동이 또 앞으로의 건강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요. 오늘도 상하 들으시면서 운동하실 때 힘 나시기 응원하겠습니다.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0853님은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5월 7일 목요일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윤종신의 지난날이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날 거죠? 저는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0: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1: KBS 쿨 FM
0: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인터넷
3: 라디오 공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4: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5: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6: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7: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5: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6: 마리오 아울렛.
8: 배역도 즐겨 듣는 박명수의 레드쇼.
9: 죄송합니다.
10: 박명수의 레드쇼 출발.
9: 다시 갈게요.
10: 신동
8: 리옥도 즐겨 듣는 박명수의 라디오 쇼
10: 출발.
9: 그렇지. 재미있지 않으면은 저 취급을 안 합니다. 박명수의 라디오 쇼.
11: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 이의 날.
12: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13: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와 빠질락 한호님입니다. 아내가 저에게 불만이 있을 때마다 결혼 사진을 한 대씩 치거든요. 오늘 보니까 결혼 사진에 신랑인 제 얼굴만 푹 들어가 있습니다. 아, 덕분에 얼굴은 많이 작아 보입니다.

뭐 맞아드릴 순 없어요. 근데 그 어떤 그 감정 공유는 같이 해드릴 수, 같이 환해드릴 수 있다, 같이 욕해드릴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베이비복스의 킬러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곡으로 시작해서 기분이 좀 풀리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닝 파트너 조정식의 FM 대행진 출발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 놓은 듯 바닥에다가 그런 적은 종종 있었어요. 예. 뭐 예, 그럴 수 있죠. 화가 나면 또 그럴 수 있고. 아, 참 재밌네요. 장은숙님이 뭐 사진이라도 걸어놓은 게 어디예요? 아예 꼴 보기 싫어서 치우고 없어요 우리 집은.

0: 이온은 13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은데요. 낮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2도, 대전 광주 24도, 대구 27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낮에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에 다시 조금 더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한국의 조정식 뭐 FM
2: 다이빙입니다. FM
3: 다이빙. I think it's really become the most fun.
4: Oh, you're kidding me.
5: Best radio in Korea.
4: 어, 끝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전 세계 평화로운 아침을 깨웁니다. 조정식의 FM 땡진. Thank you. 조정식의 FM 땡진 지금 KBS 콩과 KBS

0: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씨 음악 퀴즈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까? 지금 첫 코너 가려고 하는데 됐어요? 네, 가겠습니다. 조정식 씨 음악 퀴즈 렛츠 고! 음악은 뭐다? 자신감이다.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퀴즈 타임. 조정씩씩 아마큐어스. 네, 오늘 문제 푸실 식식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954님이 도전 외치셨거든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활기찬데요.
1: 네, 아침을 활기차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아, 저는 인기 DJ고요. 제가 지금부터 정시이가 식으로 노래를 부르면 가사를 붙여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몇 시에 일어나셨길래 이렇게 활기차세요?
1: 저 6시 반이요.
0: 아, 6시 반에. 뭐, 보통 뭐 출근 때문에 일어나세요?
1: 네, 아침에 7시 넘어서 출근을 하고 있어가지고.
0: 아이고, 지금 출근 중이시고요?
1: 네.
0: 되게 예쁘게 단장은 안 하셨겠네요. 출근 시간 자체가 이렇게 길지 않아서, 그죠? 준비 시간이.
1: 항상 소취한 얼굴로.
0: 저도 그래요. 저도,
1: 우리 시체처럼. 또.
0: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진짜 우리 전국의 씩씩이들을 보이는 라디오로 보기 때문에 좀 예쁘게 가야지 하다가도 오전엔 이게 항상 그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쵸?
1: 힘듭니다.
0: 네. 그래도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청취자분들 기운 또 에너지는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1: 네.
0: 네. 정연호 씨가 한마디 남겨주셨어요. 밝다. 밝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센스 있는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쏴주십시오. 오늘 손으로 끝나는 그 문자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노래는 지코의 아무 노래 듣는 동안 받아볼게요.

노이어인가요? 노이어 아니에요? 노이어가 나랑 동갑인가 그런데 아직 곡된가? 예. 우리는 근데 이제 독일 거미소나 하면 올리버 칸 우리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우리가 뚫기 어려운 그 독일의 그죠 골문은 올리버 칸이죠. 예. 성철.

0: 즐거움만 취급하는 방송 매일 아침 7시 조정식의 FM 대행진
1: 조정식의 FM 대행진 아!
0: 현재 시간 7시 25분입니다. 자, 우리 그 오답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김윤경 씨가 우리가 저마다 힘이 들 때 인생의 무게를 느낄 때 내미는 손.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는 거 아니긴 해요. 우리가 좀 노는 그 결이 아니긴 한데 그 오답 문자 자체가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힘이 들 때 인생의 무게를 느낄 때 내미는 손. 우리 결은 아닌데

0: 그 검은 머리 밥벌이 될 때까지 살아있지 않겠어요?
1: 그러니까요. 예.
2: 저는 준이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처음 카페를 열었을 때의 마음 초심을 떠올려요.
1: 왜 갑자기 아까 전에 근데 왔다가 또 갑자기 뭐 전 변호사님 오셨다고 왜 또 갑자기 준이가 다시 오고 왜 그랬어요?
2: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잠깐 기다렸어요.
1: 아 그랬어요. 네. 오,
2: 네. 위기를 겪는 부부들이 처음 만났을 때 설렘, 소개팅의 떨림 그런 거를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계속 잘 살아봐요.
1: 오늘 첫 번째 게스트랑 첫 번째 게스트랑 두 번째 게스트랑 온도차가 너무 있다. 갑자기 오늘 준이가 오랜만에 왔네요. 오랜만이면 잘 지냈어요?
2: 잘 지냈어요. 오랜만이에요. 여러분의 준이에요. 식시즈 건강하셨죠? 요즘 봄도 되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우리 카페에 소개팅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 내가 재밌는 얘기 해주려고 왔는데요.
1: 네네.
2: 근데 식디 전에 소개팅 할 때 뭐 입고 나갔어요?
1: 소개팅 할 때 뭐 저는

네, 퀴즈만 계속 맞히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다 가져갈 수 있는 퀴즈 고스톱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전장은 문자로 하셔야 돼요. 문자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하시면 저희가 전화번호를 또 체크하고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틀려도 전화 연결만 돼도 기본 선물 준비돼 있고요. 또 익명으로도 도전이 가능하니까 많이 많이 도전장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 사연도 미리미리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8시 되기 전에 축하 축하 추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정식이랑 옴뇸뇸 갑니다. 정식이랑 잠깐 놀고 간식 받아가세요. 오늘의 간식은 새우맛 과자 드립니다. 옴뇸뇸뇸뇸뇸. 매일매일 쏟아지는 간식 타임. 정식이랑 옴뇸뇸 간단한 미션에 답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간식 챙겨드립니다. 오늘의 미션은 이거 알면 몇 년생이고요. 간식으로는 새우맛 과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아, 3499님 교련복을 입어봤다. 야, 첫 번째부터 좀 난이도가 있는 게 교련복을 입어봤다는 제 생각에는 81년생 위죠. 그러니까 81년생보다 이제 더 형님들, 그러니까 X세대 형님, 최소 X세대 형님들이 이제 교련복을 많이 입어보셨을 것 같고. 예. 최준호님 보겠습니다. 운동회 때 운동회 노래로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이 너무 옛날 문자들 좀 긁어주신 거 아니에요? 정수라 아 대한민국, 이거는 이제 90년대 초반 내지는 80년대 후반 운동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준호씨 아마 제 얘기 맞을 거예요. 7658님 국민학교로 일단 첫 단어 국민학교입니다. 1학년 때 반공교육 1학년 때 읍니다로 배웠는데 2학년 때 맞춤법 개정으로

2018년 맞네. 아 봐봐요, 2018년이잖아요. 맞다니까. 제가 다 알아요. 0723년 라떼는 초딩 때 제가 지진 나가지고 저도 그 뭐야 그 라디오도 다 영향받고 했었으니까. 0723님 라떼는 초딩 때 문방구에서 찐만두 사 먹었다. 그래 이건 그냥 그 동네에서 그 장사 잘하시는 분이 계셨던 거 아니에요? 문방구에서 찐만두를 사 먹는 게 뭐 전국적인 흐름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2441님 국민학교 시절에 운동장에서 놀다가 국기에 대한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죠? 태극기 내려갈 때 그거 하는 거죠? 올라가거나 내려가 그 너무 형님이시네요. 네. 배은숙 씨가 5학년 때 5시에 나가서 새마을 운동 청소해봤어요. 60년대생이시겠네요. 그죠? 7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니신 거니까. 1315님 간식 짝꿍에 비비탄 총알을 넣어놨는데 우리 아빠가 탈탈 털어드셨어요. 아, 비비탄 총알도 생각보다 넓은 세대가 넓게 계속 지금까지도 쓰고 있으니까. 에. 3570님 전 학교에서 봄에는 잔디씨를 받아오고 가을에는 코스모스씨 그리고 쌀이비를 만들어가고 겨울에는 솔방울을 주워오라고 했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요 80년대 초반 네, 70년대 후반. 6438님 EBS 밥아저씨가 그림 그리는 거 본방사수. 밥아저씨가 꽤 긴 우리 세대를 커버했습니다. 밥아저씨가 90년대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5: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8: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오셨습니다. 호니 패밀리 소리 질러! 치크치크치요! 대한민국 e스포츠의 황제 페이커도 오늘 생일입니다. 축하축하축! 8440님의 재간둥이 남편분께서 파트장이 되셨습니다. 어깨 힘 잔뜩 넣고 출근하신대요. 축하축하축! 나이 들수록 매년 리즈를 경신 중인 이영주 씨께서 셀프 생축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46번.

0: 삼촌 좋아하는 7살 미송이 듣고 있어요. 미송이도 생일 축하. 네. 자, 2부 마무리하고요. 3부로 오겠습니다. 잠깐 바이바이.
1: 무너질까 불이라도 날까 오래 비어둔 집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0: 개인기 헌터 하늘이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하늘이가 뭔가 또 준비했을까봐.
1: 아, 예, 네, 오늘
0: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혹시 하늘이가 준비했을까봐.
1: 아, 오늘까지 하면 혹시나
0: 네.
1: 이거 신고 당할까봐.
0: 아, 오늘은
1: 네, 부담 없이
0: 넘어가는 걸로.
1: 없이 간단하게 그냥 화이팅 정도 해볼까.
0: 아, 좋아요. 하늘아.
2: 네.
0: 오늘 엄마가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2: 이길 것 같아요.
0: 엄마 너무 잘하죠?
2: 네.
0: 친구들한테 자랑 좀 했어요?
2: 못했어요.
0: 아, 왜 못했어요? 엄마 자랑 좀 해야지 친구들한테 학교 가가지고. 여보세요?
3: 네.
0: 네, 엄마 화이팅 응. 한번 해주세요. 둘.
2: 준비는 나이가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네 집이었고 수원을 대표해서 오늘 퀴즈를 풉니다. 하늘님 파이팅입니다.
3: 파이팅!
0: 파이팅! 자, 그리고 오늘 하늘님의 5승을 저지한다. 도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277님이시고요. 내년 1월에 전역 예정인 네, 우리 남친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김천에서 도전장을 내주셨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네, 우와.
0: 아니, 자, 일단 닉네임을 여쭤봐야 되는데 닉네임 뭘로 갈까요?
4: 닉네임은 곰신으로 가겠습니다.
0: 곰신. 야, 저는 이 단어 자체를 너무 오랜만에 들어요. 요즘에도 이 곰신이라는 그 단어를 쓰죠?
4: 네, 요즘에도 써요.
0: 곰신, 옛날에는 곰신 카페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그 커뮤니티가 있나요?
4: 네, 요즘에도 있고
0: 네.
4: 요즘에는 채팅방도 있는데요.
0: 네.
4: 네, 거기에 그 고무신의 나이도 닉네임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0: 아, 그렇구나. 우리 그 곰신님께서는 몇 년생이세요?
4: 저는 00년생입니다.
0: 00년생? 잠깐, 00년생이면은 한 그 연하랑 만나십니까?
4: 아니요, 오빠랑 만나는데 네. 군대를 늦게 가는 바람에
0: 그렇구나.
4: 제가 20대 후반에 곰신.
0: 곰신 중에서는 조금 그래도 언니네요, 그죠?
4: 네, 가면은 다 20살, 21살인데 저는 나이가 많아요.
0: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좀 그 20대 이제 한 중후반의 곰신도 남자친구 네. 보고 싶은 건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4: 아, 맞습니다.
0: 네, 내년 1월에 전역을 한다고요?
4: 네.
0: 이제 뭐 3분의 2 지났네요, 그죠?
4: 맞아요.
0: 네. 자, 지금 목적지는 어디로 할까요?
4: 저는

0: 애정이. 오빠가 또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가지고 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점들도 많을 텐데, 그쵸?
1: 네.
0: 아유, 잘 버텼네요. 네, 좋습니다. 아, 무사하게 또 제대해가지고 둘이 사랑 이어갈 거고요. 일단은 요즘에는 이제 군대에 간 1년 반 정도, 그쵸?
1: 네.
0: 네, 맞아요. 지금 저희 게시판에는 군 생활 이제 3년 넘게 하신 형님들 많이 계셔가지고.
1: 요즘 군대가 아니죠?
0: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게. 1년 반이어도 다 그 느끼는 건 똑같다. 부모님, 여자친구들 또 속상하고 보고 싶은 거는 똑같은 거예요. 네. 자, 오늘 공군 더비로 갑니다. 곰신님과 수원의 하늘님. 하늘님?
2: 네.
0: 네. 그 남편분이 지금 어디 계시죠?
2: 지금 광주에 있어요. 광주광역시.
0: 광주광역시에 계시고. 곰신님?
2: 네.
0: 남자친구 어디 있죠?
2: 경남 진주에 있습니다.
0: 아, 진주. 진주가 훈련소 있는 데 아닌가요? 공군?
2: 네, 맞아요. 거기 있구나. 있어요.
0: 자, 우리 곰신님과 하늘님의 대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구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2: 하늘님!
0: 하늘님이 빨랐고, 곰신님 빨리 외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2: 아, 그래요?
0: 원래 좀 느긋하신 성격이에요?
2: 아, 그런가 봐요.
0: 아, 그렇군요. 우리 하늘님이 퀴즈 맹수기 때문에 긴장하셔야 됩니다. 두 분이 동시에 외쳤을 때는 하늘님에게 기회가 갑니다. 우리 곰신님의 끝번호가 7이거든요. 네.
2: 네.
0: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죠?
2: 네.
0: 좋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1년 전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이후 차기 교황을 뽑는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가 시작됐습니다. 콘클라베는 열쇠로 문을 잠근 방이라는 의미로 새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외부와 격리된 채 비밀 투표를 거듭하는데요. 때문에 매 투표가 끝날 때마다 투표 용지는 태워집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투표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는 투표를 이것 투표라고 합니다.
2: 이름? 하늘!
0: 하늘님이 빨랐습니다. 오늘도 빨랐어요. 하늘님 정답은요?
2: 비밀.
0: 비밀. 자, 기회는 이제 곰신님에게 넘어갑니다. 문제를 계속 읽겠습니다. 이름

0: 저녁 6시 6시부터 9시 반까지 사용 가능.
1: 다시 듣기로 들으면 되지.
0: 아, 그러면 되죠.
1: 네, 그것도 알려주세요, 방법 좀.
0: 네. 네.
1: 자, 이제 신나는 선물 뽑는 시간입니다.
0: 와.
1: 1번부터 5번 중에서 뽑아주세요.
0: 네.
1: 자, 랜덤 박스 돌려주세요.
0: 4번.
1: 4번. 오늘 하늘님이 못 가져간 혈당차 세트 드립니다.
0: 와.
1: 좋습니다. 우리 곰신님 선물 챙겨가시고요. 내일 2승 도전하시나요?
0: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만나겠습니다. 하늘.
0: 네. 아, 여기
1: 곰신님. 빠빠이.
0: 빠빠이. 네.
1: 자, 우리 곰신님과 퀴즈 같이 풀어봤고요. 네. 제가 FM 대행진 하면서 그 남자친구 군대 보낸 곰신님과는 지금 퀴즈 고스톱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우리 곰신님과 퀴즈 한번 붙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샵 8910. 네, 도전장 많이 내주십시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자, 바로 청취자 퀴즈로 가보겠습니다.

0: 했습니다. 외국인이 사실 2월과 3월에는 조금 파는 분위기가 더 우세했거든요. 근데 이제 5월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 행진을 계속 벌이면서 7,000피를 앞장서서 이끌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4% 넘게 오른 26만 6천 원, 하이닉스는 10% 넘게 오른 160만 1천 원에 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1: 네, 제가 지금 뭐 핸즈업을 너무 신나게 불렀더니 네. 최혜경님께서 식디 하이닉스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문자 네. 보내주셨는데 한 주도 없고요. 저는 뭐 그냥 기분이 좋은 건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지수가 어디까지 오르느냐가 지금 네. 관심인데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0: 맞습니다.
1: 증권사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대부분의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이 올해 코스피 지수를 7,500 안팎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7,000피를 넘기면서 8,000대 뭐 8,600 이렇게 이제 상단을 이렇게 전망하는 증권사 리서치 센터도 있고 1만 피 달성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폭등이 AI 확산에 따른 이 반도체 산업의 호황 이런 것과 관련이 된 것인데 AI 확산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더 호황을 누릴 여지가 있고요. 주가가 단기간에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반도체 투톱의 영업이익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고 더 많이 늘어날 거란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늘어날 반도체 영업이익과 비교하면 아직은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중동 사태 또 급격한 상승 또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의 이유로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좀 내려가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어서요. 이게 사실 포모 현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나만 주식 안 하는 거 아닌가 많이들 했어서 실제로 많이들 주식 시장에 이제 뛰어들고 계시는데 이게 뭔가 단기간에 뭔가 수익을 내려고 하시면은 조정받는 국면에서 굉장히

0: 일본어죠. 네. 네. 아. 그러니까 그때 처음 들어와서 가방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1: 아.
0: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약간 일본어를 쓰다가 이제 가방으로 된 거예요. 책 가방이라는 말이.
1: 그 유재관님이 총검술도 하셨냐고.
0: 아 했죠. 아,
2: 당연히.
1: 어 진짜요?
2: 이런 그런 네. 과목에서 뭐 당연히.
1: 우와.
2: 찌르고 그죠?
0: 네, 네 힘들었습니다.
1: 아 진짜요?
2: 흙바닥에서 부르고 그죠?
0: 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1: 아 이래서 때문에? 우리 네. 작은 아버지 세대들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아니 진짜로 진짜 리스펙이에요.
2: 진짜 남자.
1: 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 세대들이 교련을 배워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그냥 학교를 다녔던 거 아니에요.
0: 네, 긍정적으로 그렇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네. 멋있다.
2: 아니 근데 오늘 이제 조식뷔페 지금 2주 연속 토마토 얘기를 했고 빨간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오늘은 어떤 음식입니까?
0: 네 제가 두 주 연속 토마토를 했잖아요. 아무리 토마토가 이제 맛도 좋고 건강도 좋은데 뭐 좀 반성했었죠. 그리고 일주 씨가 말이 없다라는 댓글이 꽤 많이 왔어요.
1: 진짜요?
0: 식식이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이번 주에는 일주 씨가 좀 덩실덩실 쌈바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가져왔어요.
2: 아 그래요? 네.

0: 있기 때문에 좀 관리하는 스타일.
1: 아 진짜.
0: 제가 뭐 지금 다들 라디오 막 하는 줄 아시는데.
1: 되게 철두철미해요.
0: 철저하게 계산해서 모든 그 흐름 자체를 다 준비하고 전날 다 그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한 다음에
1: 그 정도까지 한다고?
0: 그럼요.
1: 진짜?
0: 내일 8시쯤에 2PM 하면서
1: 네. 후천에서 부르고
0: 호르몬 하고 일주 돌리고 야 마라탕. 근데 오늘 권은중 작가님이 음식 얘기를 해주시는데 권은중 작가님이 마라탕 잘 안 드실 것 같은데.
1: 아, 진짜 싫어하실 것 같은데.
2: 아, 저는 저기 마라탕을 약간 사회적 현상으로 네.
0: 무슨 말씀이세요?
2: 일단 제가 양고기를 좋아하는데 네. 그 양꼬치가 처음 오자마자 엄청 먹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라탕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양꼬치 화거를 주로 먹었어요. 화거를
0: 네.
2: 거기에 이제 양고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먹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먹어보니 제법 괜찮더라고요.
0: 오, 네. 그 마라탕을 즐겨 드셨어요?
2: 네네.
1: 오 진짜.
2: 그 강남역에 그 유명한 그 하이 뭐 땡 들어오자마자 갔었죠.
0: 거기가
1: 거기 맛있지.
0: 아, 제가 그게 처음 들어왔을 때가 한 10년 그죠? 한 10년
1: 꽤 오래됐네요. 네,
2: 꽤 오래됐어요.
0: 10년 됐고 그때도 약간 좀 그런 그러니까 되게 비싼 그냥 샤브샤브 집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2: 그렇죠.
0: 했었는데
2: 가격이 약간 좀 있었죠.
0: 네. 제 최근에도 한번 갔거든요. 근데
2: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요?
0: 웨이팅을 막
1: 그 아, 요즘 예약 안은 못 가요.
0: 오전에 걸어도 저녁에 들어갈까 말까 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잘 돼?
2: 홍대 앞도 그렇더라고요.
1: 아니 제가 봤을 때 하이디라오의 그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여심을 좀 죄송해요.
0: 괜찮아요.
1: 너무 진심이라.
0: 아, 너무
1: 여심을 좀 저격했지 않나.
2: 어떤 식으로?
1: 근데 화거집인데 깔끔하고.
2: 아, 깔끔하죠.
1: 그리고 이 소스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그 아이돌 분들이
0: 네.
1: 나는 거기 하이땡 가면은 이렇게 소스를 먹는다 하면서 그 아이돌 분 이름의 소스 조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그리고 명동점에 가잖아요. 네일아트를 해줍니다.
2: 진짜?
1: 오오오.
0: 아니 이거 영등포에서도 하죠.
1: 아, 해주세요.
0: 많은 곳이 옆에 같이 하던데.
1: 그래 네일아트를 공짜로 네. 해주세요.
2: 저는 제일 놀랐던 게 중국에서도 허거를 먹어봤는데 보통 두 가지 홍탕 백탕이잖아요.
1: 맞아요,
2: 여기 네 가지로 해주더라고요.
1: 맞아요. 근데 진짜 고수들은 네 가지 육수 다 고르면 비싸니까 하나는 그냥 맹물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맹물에다가 숟가락을 뭐 소독시키거나 먹던 집게를 거기다 넣어놓거나.
0: 좀 전문가시네.
2: 같이 한번 가요.
0: 근데 일주가 내일 하고 갑자기 손가락을 드시길래 저도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권은중 작가님 바로 그 다음에 손가락을 들면서 저는 하면서 드셔서 깜짝 놀랐네요.
2: 네.
1: 아니 근데 우리가 허거 얘기 많이 했는데 허거랑 마라탕은 엄연히 좀 다르죠?
2: 다르죠. 일단 마라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마라가 일단 고추장 같은 양념의 범주입니다. 그리고 허거는 뭐냐면 그 마라를 넣은 샤브샤브 중국의 샤브샤브죠. 근데 샤브샤브가 좀 비싸잖아요. 고급 요리고 정찬 요리니까 이걸 이제 그 젊은 사람이나 노동자들이 먹을 수 있게끔 떼어낸 게 마라탕.
0: 아, 그럼
1: 좀 보급형인 거네.
2: 그렇죠.
0: 허거가 더 고급 음식인 거예요.
2: 아, 허거는 일단 화구가 따로 가야 되니까 먹기가
1: 그치,
2: 어렵죠.
1: 네. 나 근데 마라탕 시키면 돈이 더 나오던데 허거보다.
2: 여러 가지 시키니까.
0: 그럼 마라탕은 밑에 불이 없는 게 마라탕인 거예요? 그럼 그렇죠. 안에 내용물은 거의 비슷한.
2: 끓이는 거죠.
0: 요즘에 그 하이땡땡에서 그 미남 알바생이 전국을 돌면서 수탈 한다면서요?
1: 아 전국 투어 중이에요? 원래 네. 대구 분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네. 대구에서 이제 하이디 땡에서
0: 그 너무 유명해져서 그죠?
1: 면 뽑으면 이제 좀 되게 잘생기셔가지고 유명해주셨거든요.
0: 문정 씨도 아이돌 같은 분이 면 뽑아주잖아요. 그 어떤 그러니까 퍼포먼스도
1: 맞아,
0: 이렇게
1: 맞아 맞아.
0: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본인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보통 메뉴이지만 갈 때마다 또 소스를 새롭게
1: 맞아요.
0: 친구랑 같이 이렇게 소스 만들면서 넌 이렇게 먹어 난 이렇게
1: 맞아,
0: 먹어
1: 맞아. 서비스

0: 척추라고 혀가 떨리기 때문에 그 진동을 감지하느라고 뇌가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비알 맞자.
1: 그렇구나.
0: 라는 이제 매울 날짜.
1: 매울 날짜.
0: 매울 날인데 리얼이 떨어지는 거죠.
1: 아. 네.
0: 그래서 말알인데 말아로 읽는 거고요. 그래서 얼얼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얼한 범주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초피에 있는 화자오 기름, 그 기름에 의한 그 성분이 혀를 약간 마비시킨
2: 그 거거든요. 토모추 같이 생긴 거 그거 씹으면은 아, 그렇죠. 큰일이거든요. 그거잖아요. 네,
0: 껍질. 그렇죠. 껍질에서 기름을 떼내는 겁니다.
2: 아~ 네.
1: 일주 씨는 어떤 소스 좋아해요?
2: 아 저는
1: 어떻게 자기만의 그 뭐 어떤 방법이 있어요?
2: 아 그 하이디땡 가서
1: 네 하이디땡에도 아, 말아 저, 먹을 때도 그렇고
2: 그 뭐지 칠리 소스에 쪽파를 좀 많이 넣었어요.
1: 아 칠리 아~ 소스에 쪽파를 넣고
2: 아, 네. 아,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고 그리고 그 육수를 한 모금 이렇게 쪽 해가지고 얼려서. 촉촉하게 아~ 해가지고 적셔서 듬뿍 아~
1: 우리 그 권 작가님 최애 소스는 뭐예요?
0: 저는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넣고 그냥 땅콩을 많이 넣습니다. 네.
1: 권 작가님 아, 근데 솔직하게 안 드셔보셨으면 안 드셔보셨던 말씀하셔야 돼요. 도서관에서 마라탕 공부만 해오신 거 아니죠?
0: 아니 저는 사실 커스터마이징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1: 왜죠?
0: 아니 장인정신
1: 누가 해줘야 된다는
0: 그렇죠. 장인정신으로 이렇게 줘야지 그냥 자기가 만들어 먹게 하는지 사실 조금 불편한
2: 어머 지금 MZ세대들 들고 일어나요?
1: 파스타는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드시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2: 맞아.
0: 파스타 소스도 이제 장인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죠.
1: 저는 너무 매워서 참깨 소스만 보통.
2: 아, 그렇게 많이 매우세요?
1: 네.
2: 어 진짜?
1: 참깨 소스 아, 이렇게 해서.
0: 몇 단계로 드세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1: 몇 단계? 1단계부터
2: 0단계부터
0: 5단계까지 있어요.
2: 거의 보통.
1: 그래도 2는 가죠.
0: 아 그래요?
2: 아, 그래?
1: 2 안 가면 사실 의미가 없지. 내가 큰맘 먹고 2로
2: 아,
1: 가는 거죠.
2: 네.
0: 나 1단계.
1: 우리 1주 씨는요?
2: 아, 저도 근데 2단계 정도밖에 안 먹어요.
1: 아 그래요?
2: 그러면 많이 먹을 수 있어야 돼.
1: 솔직히 1단계 먹을 거면
2: 맞아. 0단계는 아예 백탕이잖아요.
0: 백탕이죠.
1: 1단계 먹을 거면은
0: 좋아 나도
1: 하얀 국물에 먹지. 이거
0: 3단계.
1: 자, 1주 씨를 애정하는 마라탕에 대한 밸런스 게임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라탕에는 소고기다, 양고기다. 하나, 둘, 셋.
2: 양고기.
0: 섞어서. 섞어서. 그것도 아이디어스?
2: 네, 단백질이에요.
1: 저는 거의 소고기 위주로 먹기.
2: 맞아. 근데 양고기는 냄새가 좀 날 수 있어요.
0: 아, 그 냄새 사랑하는.
2: 맞아요, 맞아요.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는데 네. 호불호가 좀 갈리니까.
0: 네. 중국 사람들은 소고기 잘 안 먹습니다.
2: 아 진짜. 네. 그럼 소고기는 한국인의 입맛을 맞춰서 넣었나 보다.
0: 그렇죠.
1: 아, 범철 씨 너무 우리 그 권 작가님 이렇게 공격하지 마세요. 너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아, 마라탕은 바질 페스토에 안 드시나 보네.
0: 아, 토마토 탕에 먹습니다.
1: 아, 토마토
0: 토마토 어, 탕이 있습니다.
1: 너무
0: 네.
1: 우리 권 작가님한테.
2: 아, 진짜 웃기다.
1: 정비원 씨, 권 작가님 피곤한 스타일이네요. 아,
0: 그래서 친구가 조금 아, 많지 않습니다. 네.
1: 아, 정다영 씨가 1단계 드실 거면 그냥 라면 드세요.
2: 아, 이 마라탕 팬들이 많으시네.
1: 네.
2: 아, 든든합니다. 아주.
1: 자, 그래서 이번엔 작가님만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라탕에는 고기다, 두부다.
2: 에?
1: 하나, 둘, 셋,
0: 두부.
1: 아, 그러면 된장찌개 드세요. 야, 된장찌개 드세요, 작가님. 네?
0: 두부 종류가 너무 많아요. 아,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즐거운 거죠.
1: 건두부도 있고,
2: 맞아, 푸드도
0: 냉동두부도 있고,
2: 푸드도 있고. 맞아, 냉동두부가 별미예요.
0: 냉동두부 맛있어. 국물
1: 먹는 맛이.
2: 맞아, 맞아.
0: 국물을 다 먹은 거.
2: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마라탕 너무 자주 먹으니까 아, 좀 살짝 다이어트식으로 먹어야겠다.
1: 아.
2: 그래서 당면을 좀 빼고 두부랑 고기 위주로 좀 많이 먹습니다.
1: 왜 마라탕을 먹으면서 뭘 또 다이어트식으로 먹어?
0: 왜 먹어? 왜?
2: 아, 오빠들이 뭘 하나?
1: 자, 다시 두 분 대답해 주세요. 마라탕 사리는 중국 넓적당면이다, 아니면 쫄깃탱탱 분모자다, 아니면 고소한 옥수수면이다. 당면

0: 가서는 잘 안 먹는 거. 오히려 맞아, 떡볶이는 맞아. 이제 막 성수동이라 이러는데 떡볶이 가게가 이렇게 좀 크게 있어서 외국인 분들이 또 떡볶이 드시러 많이 오시는 것 같고. 그죠?
1: 사실 이 마라탕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좀 약간 저 이제 기성세대는 약간 좀 위기감이 있습니다.
2: 무슨 위기감?
0: 어떤 위기감?
1: 아, 떡볶이가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음식이 네.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0: 떡볶이가?
1: 네, 그렇죠.
3: 뭐, 떡볶이 협회세요? 왜 걱정하시죠?
0: 우리 젊은이들이 떡볶이를 예전처럼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1: 아, 그렇죠.
0: 마음이.
1: 네.
3: 아, 진짜.
1: 떡볶이가 이게 조선시대 때 궁중에서 먹던 음식이잖아요.
3: 아~
1: 그게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너무 고기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고추장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민중의 어떤 지혜? 이런 게 반영된 전통 음식인데 이게 없어지면
0: 네. 근데 약간 음식 흥선되어 온 건 느낌이
2: 조금 그것도 맞죠.
0: 네, 약간 그 왜냐하면 지금은 글로벌이어가지고
2: 맞죠.
0: 뭐 마라탕도
2: 맞아요.
0: 먹을 때 먹고
2: 맞아요.
0: 뭐 파스타 아니 너무 웃기신 게 본인은
2: 뭐
0: 그렇게 파스타 얘기만 맨날 하고 하시면서 갑자기 떡볶이를 살리겠다고 또
1: 아니 근데 바질 페스토에 오삼불고기 먹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네.
0: 그러니까 뭐가
1: 아니 근데 마라탕은 지금 엄청나게 먹고

0: 애가 있고 이렇게 하죠.
1: 주현 씨가 마라탕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골라야 할 게 너무 많아서 결정 못하는 저한테는 좀 너무 어려운 음식인데.
0: 아 진짜.
1: 일주 씨가 몇 가지만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일단 저는 목이버섯을 꼭 넣습니다.
1: 목이버섯.
0: 목이버섯이 이제 국물에 적셔져가지고 매콤하니 맛있거든요. 그거랑 네. 이제 얼린 두부. 얼린 두부는 그 두부가 얼어서 해동이 맞아요. 돼서 그런지 구멍이 안에 많죠. 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국물이 싹 스며들어요.
2: 맛을 즐길 줄 알아.
0: 아 그럼 그런 거 맛있고.
1: 또 뭐 넣어요?
0: 그리고 저는 그 아 맛있겠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숙주를 좀 추가를 많이 합니다.
1: 숙주.
0: 왜냐하면 이제 숙주를 많이 먹으면 뭔가 건강한데 아하. 면 대신 좀 숙주를 넣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난 좀 트렌드 하고 싶어. 나 오늘 마라탕 먹었다고 사진 찍고 싶어 하시면은 살짝 분모자.
1: 아 분모자가 들어가.
0: 이런 것도 MZ들이 좋아하는 분모자. 살짝 똑같은 질감의 당면이거든요.
2: 전분으로 만든.
0: 네네네 분모자 넣고. 그리고 저는 그 새송이 버섯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단백질 챙기시면 메추리알도 넣고.
1: 아 메추리알을 건지기 거기... 너무 어렵지 않나?
0: 근데 이제 거기에 완자나 꼬치 종류가 많이 파는데 그렇죠. 저는 완전, 배달에서는 솔직히 조금 비춥니다. 그렇게 막 제 기준 네. 그렇게 맛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채소랑 고기 중심으로 이렇게 원재료를 많이 넣으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야, 그리고 볶음밥도 시키셔서 국물에 이렇게 적셔 드세요.
1: 네. 일주랑 같이 가야겠네요.
2: 그러니까.
0: 그리고 뭐 용돈 받았다 걸... 하면 꿔바로우도.
1: 아 꿔바로우까지. 그 어떻게 좀 이제 국자나 젓가락 이렇게 그 개인 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요즘에 그부터 트렌드 자체가 친한 사람끼리는 들어가나요? 아니면
0: 아니죠. 요새는 이제 집게로 일단
1: 집게로
2: 안 들어가게 되죠.
0: 안 들어가게
2: 이렇게 안 들어가게 되죠.
1: 위생적으로
0: 맞아요. 맞아요. 아니,
1: 그런 부분 또 걱정하시는 분들
0: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1: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조정식의 FM 대행진 4부는 시니어 브랜드 금비 제공입니다.

FM댕진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에서 에어컨 제어기, 여행의 시작과 끝 아이프라브에서 여행용 캐리어,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 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유기농 차 전문기업 프로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보리차,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관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주식회사 부성에서 깔끔한 제로곰취 미세차,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식단 파트너 득근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곰팡이 뿌리까지 싹 아스토니쉬에서 곰팡이 제거 클리너, 더 깊게 오래 H2LS에서 수소골드 기능성 마스크팩, 호주 건강기능식품 신유빈의 마더네스트에서 프로폴리스 맥스 스프레이 선물 세트,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젤,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스마트 블루투스 LED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0: 해달라고.
1: 아, 근데 내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 쑥갓이랑 다시마랑 감자는 또 꼭
2: 넣어주세요. 빠빠. 빠빠.
3: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출근 정체는 서서히 풀려가고 있지만 곳곳으로 사고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수대교 아래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조금 더 간 영동대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 여파바다 여의 하류부터 영동대교까지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초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한남부터 정체 심해져 있고요. 이후로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사이와 남사 부근, 다시 북천안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이번에는 소래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이 소래터널에서 속내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감곡 일대로는 작업 여파받아 정체 시작됐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5: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6: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